뭉클한 첫 곡이었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제 피아노 앙드레 프레비니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게 되냐고 이재우 아나운서의 민원이 받아들여졌다고 1415 쓰는 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1119 쓰는 분도 아, 라흐마니노프 피업 2번 듣고 입대 잘하시길요. 건강한 군생활 되시길 빕니다. 예. 아, 민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민원이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런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야, 이렇게 또 온 우주가 우리 입대하시는 아, 그분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4545 쓰는 분 10년 전 태교할 때 정말 매일 듣던 곡인데 오늘 오랜만에 운전하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집 10살 어린이를 가졌던 그 행복감이 다시 떠올라 정말 좋습니다. 그렇군요. 음악에는 또 우리의 추억이 방울방울 녹아들어 있어서 우리를 그 행복했던 그때로 데려가 줍니다. 지금 아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열의 아홉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100의 99일까요? 정말 대부분 힘드시죠? 네, 이 곡 들으시면서 그래, 폭풍우야,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온몸으로 맞아줄게.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나는 이 비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버텨볼 테다. 포기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마음을 잡으셨죠? 그러면 어느새 거짓말처럼 이 비바람이 다 사라지고 정신 차려보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다다르고 싶었던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마치 오디세우스가 이타카 해변에서 눈을 뜨듯 말이죠. 자,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시고요. 콩 게시판,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던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도 자막으로 제공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베토벤입니다. 교향곡 8번 F장조 작품 93 중에서 3악장 알레그레토 스케르잔도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혁명관악만 오케스트라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8번 F장조 작품 93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스케르잔도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콩으로 유영진님께서 지금 논산훈련소로 가고 있는 입영자 어머니시라고 라흐마니노프 들으시고 정말 감격하셨군요. 정말 기쁘네요. 아들 군 생활 잘하고 오라는 격려인 것 같다고. 가정음악이 끝날 즈음 논산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아드님 군생활 잘 마치고 올 겁니다. 진짜 사나이로 남자로 든든한 한 사람으로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0774 쓰는 분, 남해 바다에 반짝이는 윤수를 바라보며 듣는 라흐마니노프 선율이 정말 좋았다고. 늦은 여름 휴가 가셨군요. 최근 출근 시간이 바뀌어서 아침 시간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오늘 2시간 온전히 함께하신다고. 0774 쓰는 분, 여름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8428 쓰는 분이 개인 사정으로 몇 달간 매장 쉬고 이번 주부터 재오픈하게 됐다고. 단골들 너무 오랫동안 닫아놔서 잊지 않으셨을까. 아무도 찾지 않으면 어쩌지. 한없이 작아진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프닝 멘트 듣고 힘을 내보신다고. 맛있게 디저트 만들어 볼게요 하셨어요. 오늘 완판 하시길. 모든 그 달콤이 디저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사로잡을 겁니다. 0774-8428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자, 마우로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작품 3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조 듣겠습니다. 페페 로메로의 기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필스의 연주입니다.

마우로 줄리아니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작품 3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조 페페 로메로의 기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아 정말 이 현악기의 소리들이 바람소리처럼 느껴지고 기타와 이 관현악의 어울림이 너무너무 싱그러운 아침과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햇살을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32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음악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2024년 12월 7일 오후 지휘자 구스타브 두다멜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랑랑, 첼리스트 요요마,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 그리고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하는 루노 카피송과 고티에 카피송 형제까지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파리의 한 성당에 모였습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화재로 인해 5년간 문을 닫았던 성당의 재개관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2019년 큰 화재가 나면서 첨탑과 지붕이 붕괴된 성당이 5년 만에 대중 앞에 다시 문을 여는 날, 기념 콘서트에 앞서 열린 축성 예식에서는 성당의 상징과도 같은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가장 먼저 울려 퍼졌습니다. 성당 상주 오르가니스트인 올리비에 라트리가 순간의 벅찬 감격을 웅장한 즉흥 연주로 들려주었죠. 이어진 콘서트에서는 요요마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선보였고, 랑랑이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3악장을, 카피송 형제는 헨델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를 연주했습니다. 풍성한 악기들의 하모니가 성당 곳곳을 꽉 채우는 순간, 비로소 성당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생동감이 느껴졌죠. 화재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문을 연 이 성당, 파리의 심장과도 같은 이곳, 노트르담 대성당이었습니다. 우리의 존귀한 부인이란 뜻의 프랑스어 노트르담은 가톨릭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말로 통용됩니다. 1163년에 건축이 시작돼 무려 200여 년의 시간을 들여 완공된 노트르담 대성당. 파리를 대표하는 거대한 성당입니다. 둥그런 아치 형태의 창문들과 뾰족한 첨탁 모양의 십자가, 햇살과 함께 신비하고 오묘한 빛깔을 만들어내는 스테인드 글라스 등 고딕 양식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품고 있죠. 중세시대 레오넨과 베로탱 등 이 성당에 소속된 사제 겸 음악가들은 여러 성부가 함께 노래하는 다성 음악 양식을 처음으로 정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서양 다성 음악의 역사가 바로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시작된 거죠.

한편 대성당의 파이프 오르간 역시 위풍당당한 위용을 자랑하는데요. 다행히 5년 전 화재 피해도 입지 않았던 이 파이프 오르간, 19세기에 다시 제작된 것으로 까바이의 콜리라는 유명한 제작자가 설계했고요. 무려 7,800개 파이프, 109개 음색 조절 장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노트르담 대성당에는 4명의 상주 오르가니스트들이 번갈아 가면서 성당의 미사와 매주 화요일 오르간 콘서트 연주를 담당합니다. 성당 가득 울려 퍼지는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이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주 안에서의 기쁨, 인디아 이스트 프로이데. 바흐 작품 번호 615를 올리비에 라트리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노트르담 대성당 상주 오르가니스트 4명 가운데 한 사람인 라트리의 연주였는데요. 라트리가 노트르담 대성당의 까바이에 콜 오르간으로 연주한 음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화재 전 노트르담 성당에서 마지막으로 녹음된 음반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다행히

2019년 화재에 오르간은 피해를 입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몰랐던 사실은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서양 다성음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 또 음악 그리고를 통해서 알게 되네요.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들으면 생명력, 강한 힘을 느끼게 되는데, 물론 사람의 숨은 아니지만 호흡과 같은 바람으로 만들어지는 소리여서 그런지 그 넓은 대성당의 구석구석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2024년 12월 7일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 실황으로 Amazing Grace를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프리티엔데 구스타프 두다멜이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Amazing Grace였습니다. 소프라노 프리티 앤드의 구스타프 두다멜이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을 가득 채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에 이어서 사람의 숨결로 만들어지는 노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음악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이었어요. 까뮤 생상스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D장조 중에서 첫 번째 곡 프렐루드, 두 번째 곡 사라방드, 세 번째 곡 가부트 듣겠습니다. 장자크 칸토로프가 지휘하는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까미유 생상스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D장조 작품 49 중에서 첫 번째 곡 프렐루드, 두 번째 곡 사라방드, 세 번째 곡 가보트 들으셨습니다. 장자크 간토로프가 지휘하는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10년 동안 같은 일을 쭉 했다. 유지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다름 아닌 시인이고 그 가게란 시집 전문 서점이었다. 근데 10년을 했다. 게다가 매일 아침에 어김없이 SNS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출근 인사를 올려왔다면 좀 다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유희경 시인의 이야기인데요. 성실하게 매일 아침 출근 인사를 건넨 그 기록들이 한 권의 시집으로 엮였습니다. 다름 아닌 출근 인사.

에세이인데요. 다가오는 금요일 9월 11일 오전 10시에 KBS 스튜디오 콩에서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에서는 유희경 시인의 에세이 출근 인사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실 연주자는 제가 KBS 음악실 진행하면서 이분의 연주를 듣고 이게 누구냐. 참 낯선 이름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하모니시스트 박종성님입니다. 이분 연주를 듣고 있으면 좀 눈물도 나고 마음이 좀 착 가라앉으면서 멜랑콜리해지는 그런 하모니시스트예요. 박종성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가 저희 스튜디오 콩에 오셔서 함께 낭독 음악회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희가 스튜디오 문을 활짝 열거든요. 방청 원하시는 분 가정음악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을 찾아주세요. 사연 본문에 신청 이유와 함께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냐고요? 9월 11일 금요일 아침 10시 낭독음악회. 아쉽게도 못 오시는 분들은 그날 알림 설정 일정 등록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동할 것 같습니다. 사연 가운데 2625 쓰는 분이 죄송해요. 늘 확 올려놓던 볼륨을 확 낮췄어요. 수시 원서 넣는 아들과 톡으로 한바탕 하고 났더니 음악도 찌릿찌릿 날카롭게 들려와 마음에 콕콕 박혀서요. 아, 이러면 안 돼. 저를 다독여 봅니다. 신강 끝날 때쯤이면 마음이 평온해져 있겠죠? 우리 아들 포함 모든 수험생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니 왜 어쩌자고 수험생 마음에 아유 한바탕을 아유 수시 그것도 아무나 쓰는 거 아닌데 어머니 음악 들으시면서 반성하시고요. 네 미안하다 톡 한번 넣으시죠. 그래야지 또 풀립니다. 오늘부터 한 3일 정도 수시원서 쓰는 것 같던데 화이팅!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었죠? 5787 쓰는 분께서 저 신입 아나운서 때부터 보셨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 저는 고3 엄마가 됐습니다. 우리 고3 아들 힘내고 마무리 잘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19일인가요?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체력관리 멘탈 관리, 잘하는 그런 수험생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5787-2625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59분입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서 두 곡 들었습니다. 리샬 코체한테의 곡들이었는데요. 먼저 대성당의 시대, 르덩 데 카테드랄, 브루노 펠레티의 음성이었고요. 오랜만에 들어도 참 시원합니다. 벅차는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비브르 살리라 노아의 음성이었어요. 오늘 음악 그리고에서 노트르담 대성당에 이어서 우리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 음악 들으니까 지금 여기가 대한민국 서울인지 아니면 프랑스 파리인지 아유 참 좋긴 좋네요. 분위기가. 9373 쓰는 분이 어제 롱티보 콩쿨 우승한 김세현 피아니스트 공연 다녀왔다고 우승자다운 에너지 넘치고 유려한 연주였다고 앵콜만 포레와 쇼팽 곡들로 40분간 10곡을 쳐주셔서 어찌나 놀랐던지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신청곡 김세현 피아니스트의 이번 새 앨범 트랙 4A의 왈츠 카프리스 1번 청하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준비를 못했고 딱 이 순간 아 김세현 피아니스트 연주가 나왔으면은 파리 분위기 이어가는데 말이죠. 조만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373 쓰는 분 좋은 시간 보내셨군요. 저도 좋았습니다. 9373 쓰는 분께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샵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8825 쓰는 분이에요. 어제 에티카 앙상블 정기연주에서 해설자분이 그러셨어요. 선율은 잊혀지는 것이 당연하나 감정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때 느낀 나의 어떤 감동, 그건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들었던 슈만의 피아노 4중주 작품 47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저의 최애곡 리스트 가운데 한 곡인데요. 이 곡 들으실 때 좋으셨나 봐요. 저도 그랬습니다. 8825님께 커피 한 잔과 함께 음악 배달해요. 엠마뉴엘 엑스의 피아노 클리블랜드 콰르텟 단원들이 연주하는 슈만 피아노 4중주 E플랫 장조 작품 47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입니다.

로베르트 슈만 피아노 4중주 E플랫 장조 작품 47 중에서 3악장 안단테 칸타필레였습니다. 에마뉘엘 엑스의 피아노 클리블랜드 콰텟 단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 이런 사연이 왔어요. 0794 4년 전 담임 선생님이 반대한 대학교에 엄마의 강한 믿음으로 수시를 넣었고 합격. 지금은 노트르담 성당이 있는 파리에서 건축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교환학생 중이랍니다. 엄마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이야, 노트르담 대성당 옆에 있는 건축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이야,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참, 아, 나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새 가슴이 되기도 해서. 네. 아무튼 꼭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학생에게는 그 마음을 믿어주는, 예, 그게 정말 가족들이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0747 쓰는 분, 아, 사연 주셨던 0794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 보내고요. 축하드려요. 그 기운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좀 나눠 가질 겁니다. 자, 0747 쓰는 분. 지난주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위기상황은 넘겼는데 병실에서 아직도 자가의식 회복을 하시는데 많이 어려워하신다고. 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군요. 하루속히 힘내시고 재활병원으로 이완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을 청하셨습니다. 지금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93.1 클래식 FM이라고 하셨어요. 힘내시고요. 0747 쓰는 분, 아버님 정말 기적처럼 정말 일어나시고 재활에도 정말 성공하시고 얼른 좋아지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0747 쓰는 분께 차 한 잔과 함께 청하신 곡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 퀘엘 550번 1악장 몰토 알레그로 함께합니다.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 쾌일 작품 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1291, 오늘 논산에 입대하는 모든 아들과 가정의 평온하기를 비신다고 지난 5월에 그 길 다녀온 엄마로서 아침 사연에 제 마음도 울컥했네요. 지금은 철원에 자대 배치 받고 잘 지내고 있는 아들입니다. 마침 저도 오늘 아들에게 쓴 편지 우체국 가서 보내고 오는 길이에요. 오늘도 군 복무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우리 장병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1291 쓰는 우리 철원에 있는 아드님 두신 분께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서로의 사연에 답하는 분위기가 우리가 그냥 가정음악 이웃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29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국내외 클래식 음악의 최신 소식들을 담은 아침신문 읽어드려요. 공연과 음반, 음악계 동향과 화제가 된 사건들까지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뉴스와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가정음악신문 읽어드립니다.

5월 7일 가정음악신문 첫 소식입니다.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의 내한 공연이 오는 9월 11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지난 2023년 내한 공연 이후 3년 만에 다시 찾는 이들은 음악감독인 구스타보 히메노의 지휘에 스페인 출신의 신예 바이올리니스트죠. 마리아 두에나스가 협연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2002년생인 마리아 두에나스, 맨우인

콩쿠르에서 우승했고요. 2024년 오프스 클래식 올해의 영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면서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번이 한국에서 갖는 첫 협연 무대이기도 한 그녀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죠. 그 밖에도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이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7번으로 풍성한 교향곡의 진수를 들려줍니다. 예술의 전당 공연 이후 9월 13일에는 통영국제음악단 콘서트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콘서트를 이어갑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독주회가 9월 12일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독주회는 피아니스트인 동시에 뛰어난 작곡가이기도 했던 음악가들의 작품들로 구성했는데요. 얀 파데렙스키의 콘서트를 위한 유모레스크를 비롯해 란돕스키카의 도깨비불, 니콜라예바의 엘레지, 프리드리 굴다의 플레이 피아노 플레이, 얼 와일드의 백설공주의 회상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소식입니다. 피아니스트 유자 왕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유자가 개봉합니다. 그동안 캐서린 헵번,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 여성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조망하는 영화를 주로 만들어온 영국의 로나 터커 감독이 제작을 맡았습니다. 터커 감독은 독창적인 음악과 개성 넘치는 무대 매너를 선보이는 피아니스트 유자 왕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 파격적인 패션과 무대 매너에 대한 철학,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항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유자 왕 외에도 그녀의 스승인 피아니스트 게리 그라프만과 그녀와 많은 무대를 함께했던 마에스트로 마이클 틸슨 토마스 등의 인터뷰도 함께 등장하는데요. 화려한 무대 뒤 음악으로 고군분투하는 피아니스트의 인간적이고 진솔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유자. 오는 9월 10일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먼저 개봉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음악 신문이었습니다. 구스타브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의 연주로 쇼스타코비치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케르초 F샵 단조 작품 1 함께하겠습니다.

9월 11일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펼칠 구스타프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의 연주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케르초 F샵 단조 작품 1번 들으셨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그 소식 전해드렸더니 손여름의 독주회 프로그램이 정말 새롭잖아요. 피아니스트인 동시에 뛰어난 작곡가이기도 했던 음악가들의 작품들로 구성한 프로그램 김정현님께서 언제나 손여름 연주자의 프로그램 반짝반짝하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좀 낯선 이름들이죠. 란돕스키카의 도깨비불, 니콜라예바의 엘레지, 예, 또 뭐 굴다의 곡은 얼 와일드, 파데렙스키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또 어떤 신선하고 재미있는 음악을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유자왕의 소식도 그렇죠. 정말 굳이 저렇게 짧은 스커트를 입어야 할까? 오히려 저 킬힐이 패더를 밟는데 불편하진 않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런 의상을 선택하기까지의 그녀의 생각을 잘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연주자의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손여름 씨 덕분에 카푸스틴의 이 변주곡도 즐겨 듣게 된 아주 고마운 손여름 씨인데요. 니콜라이 카푸스틴의 Variations 변주곡 작품 40, 41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고요. 유자왕과 함께 많이 활동했던 지휘자 마이클 틸슨 토마스의 곡입니다. You can come here often.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마이클 틸슨, 토마스, You Can Come Here Often. 여자 왕을 위해서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바나 이런 데서 작업할 때 자주 오세요? 이렇게 묻는 중간에 휘파람 소리 들으셨죠? 여자 왕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니콜라이 카프스테인의 Variations 작품 41 손여름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 두에냐스, 이번에 히메노, 구스타프 히메노와 함께 룩셈부르크 필하모니, 그 브람스 협주곡을 연주할 마리아 두에냐스, 한국 걸음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두에냐스의 연주 들어보시죠. 니콜로 파가니니, 바이올린 카프리스 12번 듣겠습니다.

스페인의 신예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두에냐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카프리스 12번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건호, 프로듀서 박정현, 김경정, 작가 정준, 이가현,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요즘 하늘이 참 예쁘죠. 사실 태양빛은 백색광인데 지구의 대기를 통과할 때 이 빛이 공기에 부딪히면서 파장이 짧은 파란 빛이 산란되어서 하늘 곳곳에 흩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 눈에 파랗게 보이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을 하늘의 짙은 파랑은 겹겹이 쌓인 공기와 햇빛이 만나 만들어진 거네요. 음악의 빛깔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의 음은 그저 하나의 소리일 뿐이지만 다른 음과 만나고 공간을 지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닿는 순간 혼자서는 가질 수 없었던 빛깔을 만들어내지요. 그렇게 서로 만나야만 비로소 드러나는 음악의 빛깔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오늘도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4레의 만남, 소프라노 나경혜의 노래, 랄프 하이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김수연님께서 하늘이 내 마음 같아서 참 좋아요, 수영님. 이렇게 예쁜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애청자이시네요. 강영실님, 가을 하늘 사진 찍으면 엽서가 된다고. 또 김계수님, 만나야만 빛나는 빛깔들. 음악실입니다. 적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이렇게

이러다 또 아침에 서늘해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병열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네요 적어주셨어요. 맞습니다. 가을날 월요일 오전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KBS 음악실 생방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월요일 코너 음악실 매거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세요.

화제의 클래식 뉴스와 한 주간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요일입니다. 문화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가을을 알리는 음악 축제가 곧 막을 올린다고 합니다.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소식 지금 함께 하시죠. 모레 수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서울 지역 곳곳에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실내악 축제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올해로 8회차를 맞은 이 축제에는 첼리스트 박유신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매년 국내외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해왔죠. 올해도 노브스 콰르텟과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비올리스트 이혜수, 피아니스트 김다솔, 손정범을 비롯한 국내 정상급 음악가들과 주목받는 해외 초청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를 꾸릴 예정입니다. 첫날인 9일과 마지막 날인 15일 공연은 모두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열리는데요. 첫날에는 세계의 그림자 브람스를 주제로 브람스의 짙은 감수성이 느껴지는 피아노 3중주, 4중주, 5중주 작품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겹겹의 현이라는 제목으로 현악 5중주부터 현악 8중주까지 오직 현악기로만 쌓아올린 촘촘한 울림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또 공연장을 벗어나 열릴 무대들도 눈길을 끕니다. 10일에는 한국가구박물관에서, 13일에는 별마당 도서관에서 관객과의 색다른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을의 문턱에서 실내악으로 미리 깊은 가을빛을 느껴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브람스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현악 4중주 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노브스 콰르텟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높은 가을 하늘 사진들을 보내주셨어요. 4436번 쓰시는 분께서는 어제 합천 가야산에서 찍은 명품 소나무와 파란 하늘 풍광입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이야, 정말 마음이 탁 트이네요. 고맙습니다. 특히 이제 하늘도 멋지고 또 일자로 꼿꼿이 몸을 세우고 있는 소나무가 전하는 그 고든 지조 절개가 느껴져서 멋집니다. 5863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가을하늘. 어제 하늘이 너무 이뻐서 오늘의 연음말이 더욱 깊이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가을하늘 그렇게 만들어졌다니 더 많이 봐야겠어요 하시면서 그 솜사탕을 뜯어서 먹으면 딱 이런 장면과도 같을 그런 하늘 사진 보내주셨고 7817번 쓰시는 분께서는 양떨 이불이 펼쳐진 듯한 또 하늘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가을 덕분에 고개를 들고 지내게 되네요. 땅만 보지 마시고 오늘 하늘을 많이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넓고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KBS 음악실 월요일 코너 음악실 매거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음악계의 또 하나의 트렌드죠.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만나실 수 있는 무대 소식 알려드릴게요. 고음악은 지금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바로크나 그보다도 앞선 시대의 음악을 역사적으로 복원하고 또 새롭게 재해석하는 작업이 전문 음악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옛 음악을 가까운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거암 아트홀에서는 세계적인 바로크 음악 전문가들의 연주를 KBS 음악실 살롱드 바로크의 마스터로도 활약했던 바로크 첼리스트 이현정의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열립니다. 챔발리스트 베아트리스 마르텐과 바로크 첼리스트 시릴 플레의 연주로 같은 시대에 활동했지만 각자의 나라에서 제각기 다른 개성을 펼쳤던 음악가들 헨델, 쿠프랭, 스카를라티, 바흐의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해설과 연주로 바로크 음악의 지도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리코더는 학창시절의 추억이자 동네 문구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악기죠. 그래서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사실 리코더는 음악사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했던 특히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음악 열풍과 함께 이 리코더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젠 국내에서도 리코더 전문 연주자들의 연주를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 아트홀 연세에서는 리코디스트 유서현의 독주회가 열리는데요. 바로크 시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합시코드와 함께 텔레만 협주곡을 비롯한 리코더 황금기의 주요 레퍼토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는 고음악의 중심지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정통 르네상스 리코더 앙상블 로열 윈드 뮤직의 내한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추억 속의 그 음색을 넘어선 리코더의 무한 변신 궁금하시다면 직접 공연장을 찾아보세요.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4번 가운데 네 번째 곡 사라방드 이현정의 첼로입니다. 이어서 텔레만의 리코더 협주곡 텔레만 작품 번호 51의 C1 그중 3악장 안단테 4악장 템포 디 미뉴엣 클라스 페르소넬 리코더 드로닝 홀룸 바로크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리죠.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 텔레만의 리코더 협주곡 C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51의 C1 가운데 3악장 안단테, 4악장 템포디 미뉴엣, 클라스 페르손의 리코더, 드로닝 홀름 바로크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4번 가운데 네 번째 곡 사라반드였습니다. 바로크 첼리스트 이현정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승구님께서 KBS 음악실 윤시영님 즐거운 음악 들려주심에 반갑고 감사합니다. 3390번 쓰시는 분께서는 가을 맞이는 하늘보단 KBS 음악실인데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어머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진짜 음악 선곡도 확실히 가을 해줬어요. 조을수님께서는 토요일 여의도 불꽃축제 밤하늘을 올려다보느라 내 목은 미어캣이 되었었습니다. 높이 올려다보시느라. 아 진짜 뭐 세계 곳곳이 수놓아졌던 지난 토요일 여의도 불꽃축제였죠. 아니 매해

이맘때 토요일 밤에 열리는 축제잖아요. 근데 정말 그제 밤에는 많은 분들이 여의도를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토요일 밤마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수년째 출근을 하고 있는데 와 그저께처럼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처음 봤어요. 네. 불꽃 축제가 보통 한 9시 넘으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생방송을 마치는 10시 반쯤 되면 그래도 한산해지기 마련인데 여의도가 꽉 찼었습니다. 그래서 막 도로에도 많은 분들 나와 계시고 또 지나는 버스도 다 만원 버스 드리고 아, 퇴근길이 평소보다 많이 오래 걸렸었는데 그래도 정말 즐거운 표정으로 선선한 가을밤 귀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정말 좋은 시간 보내셨었구나 실감했었네요.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음악실이 강력 추천하는 두 음악가의 공연 소식 알려드리지요. 오늘 저녁입니다. 7시 30분 명동 대성당 파밀리아 채플에서는 코리안 영 아티스트 시리즈 김현서 바이올린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김현서 바이올리니스트는 지난해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결선에 진출해 3위와 청중상을 수상했던 10대 연주자죠. 음악실 초대석을 찾아왔을 때도 탄탄한 해석과 애수어린 음색, 또 남다른 선곡 센스로 나이를 잊게 만드는 연주와 이야기를 들려줬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22번, 이자이 소나타 3번, 시벨리우스 5개의 소품과 라벨의 치간늘을 연주할 예정인데요. 국내외 주요 무대와 축제에 초청받으며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서, 그의 무대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무대입니다. 지난 여름 살롱 드 고잉 홈의 마스터로 활약하며 열정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던 손여름. 최근 BBC 프롬스에서 선보였던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거쉰 피아노 협주곡 협연이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호평을 받기도 했죠. 그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 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파데렙스키, 델라로차, 기제킹을 비롯한 위대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기도 했던 이들의 작품으로 꾸려질 거라고 하는데요. 모차르트부터 근현대 레퍼토리까지 음악사의 종과 횡을 넘나드는 손여름의 독보적인 레퍼토리와 생동감 넘치는 연주, 이번 공연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를 오는 23일 음악실 초대석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한국에 선 발매될 신보 소식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23일 수요일 11시 놓치지 마세요. 손여름 피아니스트의 연주회 레퍼토리 중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반다 란도프스카의 도깨비불, 이어서 왈츠 2단조, 다비드 카두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서 슈라 체르카스키의 비통한 전주곡, 장 에프디보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죠.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반다 란돕스카의 도깨비 불, 그리고 왈츠 2단조, 다비드 카두시의 피아노 연주였고, 방금 들으신 음악은 슈라 체르카스키의 비통한 전주곡, 장 예프디보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음악실 끝곡은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서의 연주의 레퍼토리 중 골랐습니다. 라벨의 치간느, 정경화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고요. 내일은 KBS 클래식 FM이 강력 추천하는 피아니스트 정지원과 함께하는 9월 살롱드 피아노의 첫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4년 클래식 FM이 발표한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시리즈를 통해서 데뷔 음반을 발표했던 정지원 피아니스트죠. 통찰력 있는 해석과 깊은 음색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연주자입니다. 이번 달 살롱드 피아노에서는 정지원 마스터의 안내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을 집중 탐구하겠습니다. 지난달엔 조재영 마스터와 함께 모차르트 소나타를 들어봤는데, 이어서 정지원의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KBS 음악실에서 변함없이 인사드릴게요.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싱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악보에서 만나게 되는 음악 용어 가운데 리솔루토라는 이탈리아어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결연하게 라는 뜻인데요. 확고하고 과감하게 연주하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연주자들은 이 지시어가 적혀 있으면 첫음부터 명확하고 분명하게 소리낼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머뭇거리거나 얼버무리는 듯한 소리를 내지 않고 리듬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확신에 찬 연주를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줄을 맞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시어인 것 같은데요. 해야 할 일 앞에서 망설이기보다는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고 나의 리듬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거죠. 머뭇거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확신에 찬 한 주를 보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을 품어보는 월요일입니다.

브람스의 피아노를 위한 랩소디 작품 119의 4번 알레그로 리졸루토였습니다.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음악 용어 리졸루토 이야기로 싱싱 클래식 문을 열어봤는데요. 이 지시어가 있는 작품들은 방금 들으신 음악처럼 많습니다. 베토벤의 11개의 바가틀 작품 119번의 5번도 리졸루토죠. 아주 짧지만 첫 음부터 굉장히 강하고 단호하게 시작하는 곡이고 또 드보르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틴의 G장조 가운데 1악장이 알레그로 리졸루토라는 지시어를 갖고 있는데요. 첫 악장을 아주 단호하고 결연한 느낌으로 시작하는 또 곡이죠.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현악 사중주 3번 가운데 4악장 피날레 마지막 악장인데요. 알레그로 논 트로포 에 리졸루토 마지막 악장을 이제 결연한 분위기로 마무리하겠다라는 지시어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매사에 참 확신에 차고 이렇게 결연하게 단호하게 행동하기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첫 음에 해당되는 월요일이잖아요. 한 주의 첫 음입니다. 여러분께 힘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 나눠봤고요. 은주님께서 생생은 꼭 출석해야 하는 행복의 이유입니다 하셨고 5940번 쓰시는 분 첫 곡부터 제가 좋아하는 곡이 나와줘서 반갑네요. 예전에 자주 듣던 곡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듣게 되니 예전에 그 음악 자주 듣던 추억이 생생합니다 하셨고 은희님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가을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생클의 음악 선곡들이 가을맞이에 안성맞춤이네요 하셨어요. 오늘 낮 기온은 꽤 올라가긴 하는데 아침에 그 선선한 바람은 누가 뭐라 해도 가을임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아주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아, 옥신님께서 리졸루토는 영어로 레졸루션의 어원과 같겠군요 하셨는데 그럴 것 같아요. 생생클래식 오늘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클래식 검색하시면 보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파가니니의 소나타 콘체르타타 A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토조 준비했습니다. 알레그로 뒤에 붙는 이 스피리토조 스피릿에서 유래를 했겠죠. 기운차게 활기 있게 생기 있게 연주하라는 지시였는데요. 라이너 쿠스마울의 바이올린과 소니아 프른바워의 기타 연주로 정말 생기 있게 연주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파가니니의 소나타 콘체르타타 A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토소였습니다. 라이너 쿠스마우르의 바이올린과 소니아 프룬바워의 기타 연주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네요. 미숙님께서 에센스를 발라줘야 하는 거 보니까 가을입니다. 9월 햇빛에 나락이 익어야 한다고 하시던 큰어머니 말씀도 생각나네요 하셨네요. 나락이 뭔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별을 말하는 이제 방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9월 햇빛에 이제 수확을 앞둔 벼들이 잘 익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3261번 쓰시는 분, 가을이 주는 풍성함에 생크레 고마움까지 더해지니 이번 주도 정말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본방 사수합니다 하셨고요. 유튜브로도 어제 방송 다시 듣고 싶은데 어렵나요 하셨는데 저희가 생방송만 할 때는 그냥 다시 듣기가 좀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데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같이 하는 날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생방송은 못 들을 것 같다. 다시 듣기로만 들을 수 있다는 분들은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덧붙여 주시면 다시 듣기로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미님 그리고 또 벚꽃나무님 우리 지연씨 또 냉커피 드시나요?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 냉수 마찰한다 냉수 목욕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성대를 차가운 음료로 단련시키곤 합니다. 그건 저만의 그 뭐 이렇게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만의 어떤 방식입니다. 그리고 4209번 쓰시는 분 어제도 인사드렸는데 일요일도 생방하시나요? 하셨는데 저희가 별다른 일이 없으면 주말에는 녹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주신 사연들은 다 기록해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편하신 때 뭐 생방이든 녹방이든 그냥 편하게 넣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또 원하시는 때 같이 들을게요. 즉석 신청곡 받고 있는 날은 또 수요일이고요. 이어서 들을 곡은 7556번 쓰시는 분이 딸 결혼식에 아들이 축가로 부른 곡입니다. 누나를 위해 부른 그날의 감동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요 하시면서 로세니의 라 프로메사 약속을 청해 주셨습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의 노래와 조르지오 파바레토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깐소네죠. 도니자티가 작곡한 Me Foglio Fana Casa, 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라고 노래하는 곡이었습니다. 테너 후안디에고 플로레즈의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7556번 쓰시는 분이 딸의 결혼식에서 아들이 축가로 부른 그 감동을 느껴보고 싶다고 다시 한번 그래서 청해 주신 로시니에라 프로메사 약속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레나트 테발디의 노래와 조르지오 파바레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유튜브로 올리브님은 딸이랑 수능 수시 원서 쓰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 원서 잘 쓰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은희님께서는 거실 소파 위치를 바꿨는데요. 하늘도 보이고 지연 씨도 보이고 너무 좋네요. 가을 되니까 왠지 집에 있는 가구도 좀 다른 위치로 바꾸고 싶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배치도 좀 다르게 하면 같은 공간도 전혀 다른 집처럼 느껴져서 저도 자주 바꾸는 편인데 은희님도 좀 새롭게 기분을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베버의 그란드

듀오 콘체르탄트 E플랫장조 작품 48번 가운데 3악장 론도입니다. 안드레아스 오텐사머의 클라리넷과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가 남긴 마지막 피아노 협주곡이죠. 27번 B플랫 장조 쿨 595번 가운데 경쾌한 론도 형식의 3악장이었습니다. 알레그로 들으셨고요. 표트르 안데르잡스키의 피아노, 그까지 위한 유럽 트윈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베버의 그란드 듀오 콘체르탄트 E플랫 장조 작품 48번 가운데 3악장 론도였고요. 안드레아스 오텐사머의 클라리넷과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파인 파인 애플님, 지연 씨도 좋아하는 모차르트 할배님 하셨고, 모차르트도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8124번 쓰시는 분도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며칠 전부터 이 곡을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딱 들려주시네요. 맑고 경쾌한 가을 하늘을 닮은 모차르트 곡 한낮에 들으니까 너무나 상큼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가볍지만 가볍지 않고 경박하지 않고 참 품위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경쾌한 또 모차르트의 곡을 들어봤습니다. 인숙님께서 지현 씨 오늘 참 좋은 오후입니다. 베버의 음악이 구름 몇 점 곳곳에 떠 있는 오늘의 오후와 참 오늘의 하늘과도 잘 어울린다고 해주셨고요. 9834번 쓰시는 분은 대구 클래식 FM 주파수는 89.7입니다. 팔팔하게 90세까지 살다가 일주일만 병원에 있자. 이 가을에 문득 생각이 납니다 하시면서 전해주셨고 대구에서도 참 많이 듣고 계시죠. 6381번 쓰시는 분은 참 오랜 애청자시네요. 은둔의 애청자라고 개성님. 오랜만에 생크를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문자 보냅니다. 오늘 제 45번째 생일이라서 자축의 의미로 하루 연차 휴가 냈어요. 3년 전 쌍둥이 남매가 태어난 이후로 제대로 된 자유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오늘 모처럼 아이들 하원할 때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려고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운동센터 1일 입장으로 들어와서 생크의 발랄한 음악에 맞춰서 경쾌하게 러닝머신을 뛰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느새 40대 중반이 되셨어요. 우리 개성님. 아, 이제 오랜만인데 일상에 치여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데 이게 뭐라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 3년 만에 갖게 된 나만의 그 자유시간. 보통 여자들은 자유부인 시간이라고 해서 자부시간 막 이렇게도 농담처럼 하곤 하는데 자유 아빠 시간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고요. 우리 개성님께 커피 쿠폰 드릴게요. 커피 한 잔 쭉 하시면서 신나게 이 소중한 1분 1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어서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E플랫 장조 작품 50의 3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피우 토스토 알레그라토 린지 현악사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E플랫 장주 작품 50의 3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피우 토스토 알레그라토였습니다. 린제이 현악사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6919번 쓰시는 분, 늦은 나이에 시작한 영어 공부하고 왔습니다. 힘들지만 배우는 즐거움이 참 좋네요. 하셨고 해롤드님은 지금 캐나다에 계시죠. 빅토리아에 온 지 11개월 됐습니다. 빅토리아의 나무들은 벌써 울긋불긋합니다. 다음 달이면 1년 생활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하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거기에서만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즐기고 담고 오시길 바랍니다. 드래곤덕님께서는 지연 씨는 20대 때 사진보다 지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20대가 더 나았겠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좀 다 나이 들어 보이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하면은 뭔가 근엄한 어떤 그래서 머리에 막 이렇게 머리에 많이 뭘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아마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병민님께서는 지연 씨 지난번 휴가 때 자부 시간 아니었나요 하셨는데 자부 시간을 가져본 지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 얼마 전에 그 회사 연수 다녀왔는데 그때 자유의 시간이라면 자유의 시간이었네요. 효정님께서 이제 다음에 미하일 하이든의 작품이 나갔는데 요셉 하이든과 형제의 작품이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첼로 협주곡 B플랫 장조 가운데 2악장 로망스 안단테 운 포코 아다지오 얀 포글러의 첼로와 라인하르트 괴벨이 지휘하는 뮌헨 취임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하이든의 동생 미하일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B플랫 장조 가운데 2악장 로망스 안단테 운 포코 아다지오였습니다. 얀 포글러의 첼로 라인하르트 괴벨이 지휘하는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3678번 쓰시는 분 지연 씨의 평온한 소리 때문에 두 시간이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저도 행복합니다. 종이님 그리고 오늘 유엔이 정한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천고마비의 시간인지 식곤증으로 졸다가 듣다가 하다가 잠깐 깨서 인사드려요. 쉬었고 9373번 쓰시는 분은 엄마 생신이라 속초 갔다가 이제 돌아가시는군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애청자 제니님도 있는데 지니님도 계시네요. 힘나는 목소리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0: 이번 주에는 문화예술 종합 월간지 아르떼 매거진 9월호를 드립니다. 이번 호 커버 스토리에서는 세계적인 무대 디자이너 S.W.린을 조명하는데요. 전 세계 수억 명의 관객을 매료시켰던 S.W.린은 현재 서울 북촌에서 시각예술가로서 한국의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식과 함께 예술가로서 살아온 그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우리 시대의 대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인터뷰, 또 미술계의 축제인 키아프 프리츠 소식, 또 가을날에 보면 좋을 클래식 공연 소식도 담겨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소식이 알차게 담겨 있는 아르떼 매거진 9월호. 궁금하신 분들은 선물방에 사연을 담아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총 5분 뽑아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1분입니다.
1: 생생클래식 생생클래식 미나 12시 탄탄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어딘가 울 곳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떤 장소를 찾아가시나요? 누군가는 혼자 울 수 있는 방을 찾을 거고요. 어느 비상구 계단이나 화장실 안쪽 한 혹은 나를 이해해 줄 누군가의 품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잘했다, 괜찮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면 우린 어딜 찾아가게 될까요? 어쩌면 살아생전 그 사람의 품을 닮은 무덤일 수도 있겠습니다. 둥글고 커다란 봉분 앞에서 마음의 무장을 풀고 아이처럼 울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 우순옥 작가의 작품 따뜻한 벽은 바로 이런 무덤을 보고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88년 봄 독일 유학 중에 귀국했던 우순옥 작가는 망우리 공동묘지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삶과 죽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그 묘지의 꼭대기에서 인간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돼지가 커다란 하나의 몸이라면 무덤은 영원히 우리를 안아주는 돼지의 자궁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한국 개념미술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우순옥 작가는 이때의 경험을 작품에 녹여냅니다. 따뜻한 벽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벽은 벽인데 커다란 원기 등을 눕혀 반에 잘라놓은 것처럼 앞쪽이 둥글게 튀어나와 있고 안으면 조금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벽이란 게 단절이나 고립을 상징한다면 우순옥 작가가 만든 따뜻한 벽은 다릅니다. 아기를 품은 엄마의 배처럼 벽을 둥글리고 거기에 온기를 더해서 누구나 안을 수 있고 손을 대볼 수 있는 벽을 만들었죠. 죽음보다도 생명에 더 가까운 벽을 말입니다. 우순옥 작가의 이 작품은 현재 서울 성공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그녀의 회고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회고전에는 작가가 생전의 기억과 시간, 우연성과 자연스러움 같은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작품으로는 작은 방 속의 실험실을 닮은 연기 드로잉이라는 작품인데요. 우순옥 작가는 큰 철판들을 덧대어 방을 만들고 바닥에는 뜨겁게 달궈진 원판을, 천장엔 심장을 닮은 플라스크를 설치해놨습니다. 플라스크의 끝에선 둥글게 맺힌 물방울이 마치 눈물처럼 한 방울씩 떨어지고요. 떨어진 물방울은 가열된 원판 위에서 칙 하는 소리를 내면서 연기와 함께 사라집니다. 물방울과 연기가 그려내는 찰나의 순간이 작품이 되는 거죠. 언뜻 보면 허물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기화된 물방울들은 주변의 철판을 점차 녹슬게 합니다. 그 무엇도 그냥 사라지진 않는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작품인데요. 명절을 앞두면 우리는 소중했지만 이제는 곁에 없는 이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질 수 없고 잡을 수도 없게 된 가족의 묘소를 찾아가 손을 얹어보기도 하죠. 무덤을 보고도 생명을 떠올리고 세상에 그냥 사라지는 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우순옥 작가의 작품들은 그리움이 짙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을 겁니다.

라벨의 쿠프랑의 무덤 가운데 미뉴엣이었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 쿠프랭의 무덤, 이 곡은 쿠프랭의 무덤을 말한다기보다는 죽은 이들을 추모하고 또 경의를 바치기 위해서 기념한 곡을 뜻하죠. 제1차 세계대전 때 자원했던 이 라벨은 전쟁의 이제 참상을 직접 보고 겪었는데요. 그래서 그 악장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던 전우들, 소중한 친구들의 이름을 헌정하면서 그들을 기렸습니다. 이 작품은 생각보다 제목과는 좀 다르게 좀 밝은 분위기잖아요. 추모곡이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라벨은 죽은 자들은 영원한 침묵 속에서 이미 충분히 슬프다. 살아남은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한낮의 페르마타에 이어서 참 잘 어울리는 곡을 들었어요.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개념 미술가 우순옥 작가의 회고전 소개해드렸는데요. 예술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에서 볼 수 있는 두 작품 소개했습니다. 따뜻한 벽과 연기 드로잉이었고요. 현대미술, 특히 개념미술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느낄 수 있는 데까지 느끼고 생각이 닿는 곳까지 생각해보면서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술이 어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전시 제목에서 용기를 얻어보셨습니다.

드릴게요. 우수독 작가의 작품 직접 가서 보실 수 있는 초대권 준비해놨습니다. 다섯 분 뽑아서 두 매씩 초대권 드릴 텐데요. 서울 종로구의 성공미술관에서 10월 3일까지 열리는 전시입니다. 우수독 작가의 회고전 예술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310번, 우물정 9310번으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추첨해서 당첨자 명단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전해주세요. 필승님께서 저도 듣기만 하다가 글 남겨봅니다. 저도 점심시간에 가볍게 도시락 먹고 불 꺼진 사무실에서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쉬고 있는데요. 정말 날씨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다니 놀랍네요. 날씨가 청춘입니다. 하셨고 7131번 쓰시는 분, 클래식 FM 들은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게으른 청취자라서 듣기만 해왔어요. 오늘 지연 씨가 30대라는 이야기에 처음 참여해봅니다. 콩사진은 너무 앳된 20대로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하셨는데 40대입니다.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늘 매일 조용하게 듣는 청취자인데 감사한 마음 처음으로 표현해봅니다 하셨고, 이렇게 가끔만 들러주셔도 좋습니다. 2330번 쓰시는 분은, 한여름 폭염으로 두 달간 쉬었던 여행을 재개하면서 9월의 첫 여행으로 전남 광양 백운산 휴양림에 어제 들어왔습니다. 적막한 휴양림 숲속에서 새소리와 생클과 함께 막 점심 먹고 운동하고 있어요. 쉬었어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번에는 역시 또 윌리엄 볼콤이 아버지를 그리며,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며 추모곡으로 작곡한 작품이죠. Graceful Ghost. 랙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에 쿠른호프의 바이올린과 트루이다 반 데어 발트의 피아노 연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생일 맞은 6742번 쓰시는 분의 막내, 손녀, 우리 집안의 막내라고 은서의 10살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곡을 또 청해 주셨는데, 히사이시조가 작곡한 인생의 회전 목마 더 모스트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바라의 말해줘요 언제 돌아올 건지 샹송 들려드렸더니 다들 목소리에 사르르 녹는다고. 아, 마리톤 토마스 올리만의 노래와 칸디다 톰슨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심포니에타의 연주였습니다. 제목에서 짐작하시겠지만 떠난 연인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말해줘요 언제 돌아올 건지. 하지만 이 곡에는 반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솔베이그처럼 페르긴트를 마냥 기다리는 어떤 연인의 모습을 생각했는데 당신이 돌아와야 한다는 걸 모른다면 나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 추억으로 모든 것을 묻고 다시 길을 떠날 겁니다. 나는 슬픔에 겨워 죽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요. 라고 단호함을 또 보여주는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볼콤의 그레이스풀 고스트 렉이었고요. 피에 쿠른호프의 바이올린과 트루이다 반데어 발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들은 곡 이사이시조의 인생의 회전 목마 The Most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모든 날 모든 순간님 흐뭇하게 음악을 제가 듣고 있다. 그저 흐뭇한 미소를 보냈나요? 그리고 소희님께서 회전목마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여유로운데 인생의 회전목마는 참 속절없이도 빨리 돌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 6306번 쓰시는 분 아내가 어느덧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이날만큼은 내가 직접 환갑상을 차려주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서툴러서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하시면서 진수성찬을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정말 잊지 못한 한 끼 가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아마 평생 아내가 맞이한 밥상 중에 최고의 밥상이 아닐까 생각들고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오늘 전시회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선곡표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이어서 베를리오즈의 장미의 정령 이어가죠. 니콜라 위르겐슨의 클라리넷과 마티아스 키르슈네라이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베를리오즈의 장미의 정령이었습니다. 니콜라 위르겐센의 크라리넷과 마티아스 케르슈네라이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은구님께서 아주 오래전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읽다가 발견한 더없이 아름다운 음악이 오랜만에 들려와서 흔적을 남깁니다 하셨어요.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하셨겠어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도 아마 관련된 추억들이 방울방울 달린, 아주 많이 달린 그런 곡이 아닐까 싶어요. 생생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지오소 작품 28번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출신의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죠. 마리아 듀에나스 그리고 미하일 게르츠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지오소 작품 28번이었습니다. 마리아 듀아나스의 바이올린과 미하일 게르츠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선주님께서 생상스의 이 곡이 저의 최애 바이올린 곡이 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악기를 배워보려고요. 이렇게 어려운 악기인 줄 몰랐습니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연주자들은 쉽게 연주하는 것만 같이 보이잖아요. 아, 참, 이 연주는, 독주악기의 기교뿐만 아니라 이 연주 단체와의 호흡이 정말 좋은 그런 연주였습니다. 기교를 막 뽐내고 질주한다기보다는 정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호흡이 척척 맞는 아름다운 연주였고요. 이어서 프란체스코 페트리니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듀오 작품 30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장피르 랑파르의 플루트와 마리엘 노르드만의 하프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페트리니의 플루크 하프를 위한 듀오 작품 30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장피에르 랑바르의 플루크와 마리알르 노르드만의 하프 연주였고요. 써니님 요즘 부모님 치매로 옆에서 돌보느라 지칠 때마다 생크리 제 에너지 충전제 노릇을 하고 있어요 하셨고요. 79906번 쓰시는 분, 네팔 사태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얼른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구조자분들께서도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셨는데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 필리글라스의 아튜드 9번이고요. 비킹그루 올랍소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명예조명군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조명군반 매주 월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작품 번호 15,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오이겐 요크미 지휘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1971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도 대곡인데요.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번호 43, 존 바비롤리가 주연한 쾰른 방송 교향악단의 1969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조명반 오늘 첫 곡 예쁜 소풍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로망스 작품 번호 69, 막심 리자노프의 비올라, 애실리 웨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포르에는 레퀴엠 같은 대작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축소지향적인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죠. 예쁜 소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포르의 로망스 작품 번호 69, 막심 리자노프의 비올라, 애실리 웨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첫 곡이었고요. 이어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존 바비롤리의 지휘입니다. 이 바비롤리 레퍼토리 폭이 넓지만요. 역시 바비롤리 하면 시벨리우스를 반사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EMI 시절의 전집은 뭐 지금도 회자되는 전집 명연인데요. 그 외에도 2번 교향곡에 애착을 갖고 그 외에 실황 레코딩을 비롯해서 또 다른 레코딩을 남기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감상하실 레코딩 EMI의 스튜디오 레코딩 보다 훨씬 더 뜨거운 그런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번호 43, 존 바비롤리가 주의하는 쾰른 방송 교향악단의 1969년 레코딩입니다.

음악이 선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교향곡 별로 찾아보기 힘들죠. 장시벨루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번호 43 존 바비롤리가 주요하는 쾰른 방송 교향악단의 1969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리엘 라미레즈의 알퐁시아와 바다, 라파엘라 스미스의 기타 연주입니다.

아리엘 라미레즈의 알퐁시나와 바다, 라파엘라 스미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이 협주곡은 브람스가 관현악을 써서 최초로 대규모의 작품이 된 그런 곡이죠. 브람스는 이 작품으로 원래는 교향곡을 의도하고 있었던 거지만 이 협주곡에 이어서 두 곡의 관현악용 세레나데 그리고 독일 레퀴엠 이런 성악과 관현악을 위한 몇 곡 그리고 하이든 변주곡을 작곡을 하죠. 1876년에 이르러서는 제1교향곡을 완성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피아노 협주곡에서 관현악의 기법은 아직 완숙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청년다운 말하자면 질풍노도풍의 정렬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진 그런 느낌이죠. 나중에 1번 교향곡에서 보이는 그런 세심한 관현악의 취급법 등이 아직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람스의 관현악의 특징이 여기저기서 엿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색채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담채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미묘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하나의 관악기도 소홀함이 없고요. 다른 악기로 그걸 감싸는 방법, 또 제1바이올린에 자주 고음역을 연주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람스가 남긴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오늘 감상하실 1번은 브람스의 초기의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인 양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삼악장제를 취하고 있고요. 명쾌한 구성으로 고전적인 형식미를 보이고 있는 1악장을 관현악 제십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곡의 경위에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곡은 상당히 교향곡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독주 피아노는 연주에 있어서 관현악을 거의 압도하고 대등한 그런 위치에 놓일 정도로 빛나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1악장에서는 피아노는 관현악부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악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은 피아노의 오블리가토를 갖는 교향곡으로 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연주 뭐 명연 중에 명연이죠. 요흠의 중후함과 길렐스의 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압도하는 명연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작품 번호 15,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오이겐 요흠이 주연한 메를리노 필하모니코의 1971년 레코딩입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15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오이겐 요콤이 주연한 베를리너 필하모니커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알비노니의 협주곡 작품 번호 7-5 하인츠 올리거 모리스 브루그의 오보 이무지치가 함께합니다.

토마소 알비노니의 두대 오버와 현과 콘티노어를 위한 협주곡 작품 번호 7-5 하인츠 올리거 모리스 부르그의 오버 연주 그리고 이무지치가 함께했습니다. 명은지 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밤은 길어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플립의 이슬이 맺힙니다. 기러기는 이동을 시작하고 제비는 남쪽으로 떠나고 남은 새들은 겨울을 날 채비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계절의 흐름을 이슬로, 기러기로, 제비로 보여주는 백로. 흰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는 보이지 않던 가을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가을이 보인다 싶었더니 오늘이 백로입니다. 이 백로라는 이름에도 가을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가 들어있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니까요. 언젠가는 지난 날을 이야기하며 살 날이 올 거라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지난 여름 참 무더웠었지. 이렇게 옛말하면서 지낼 때가 드디어 온 것 같은데요. 여름이 물러가면서 왠지 뭔가 하나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허전함이요. 가을이 보이기 시작한 백로. 서늘해진 건 날씨뿐만은 아닌 듯하죠.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가을을 닮은 샹송으로 문 열었어요. 캐나다 작곡가 실비 라몽의 세땅부후 9월이었습니다. 역시 캐나다 출신의 아티스트 소프라노 주누비에 부샤레의 음성으로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동감하시나요? 서늘해진 건 날씨뿐만은 아니라는 말. 아, 진짜 이맘때쯤 되면

보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파래지는 이맘때 괜시리 마음이 아쉽고 허전하고 또 약간의 그 초조함? 이런 조급함도 한 스푼 들어간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2026년도 넉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 벌써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에요. 이 가을 여물어가는 곡식과 과일처럼 알차게 채워보리라 다짐해봅니다. 김은경님, 아침에 창문 여니까 찬 바람이 춥더라고요. 백경원님, 드디어 서늘한 아침바람이 얼굴을 간지리는 출근길에 정시 출석하신다고 오늘도 좋은 음악 미리 감사드려요 하셨는데 첫 곡 어떠셨나요? 마티아스 그린의 목소리 들을 수 있으면 공식적인 가을 같겠다고 곧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또 마티아스 게르네 단골 손님이잖아요. 전상수님, 아이고 환절기 비염이 다시 시작된 걸 보니 가을이 온 게 맞네요 하셨고요. 김환호님, 아 이건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요. 습도는 잔인했으나 난 그를 받아들였어요. 아 근데 또 그 습도하고도 빠이빠이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됐네요. 박진미님, 주방에서 찌고 삶는데도 덥지 않아서 가을이구나 했더니 백로였네요. 설정현님, 아마 첫 곡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잔잔한 호숫가에 앉은 기분입니다. 다음 곡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프랑스 노래 19, 20세기 가곡 멜로디 이어집니다. 레이날도 아내 곡인데요. 폴 베를렌네 시의 곡을 붙였죠. 샹송 도똥, 가을의 노래. 가을날 바이올린의 긴 흐느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네. 난 옛날을 추억하며 눈물 짓지. 그리고 난 떠나가네.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 낙엽처럼. 바리톤 장 프랑스와 라뽕드, 루이즈 앙드레 바릴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프랑스 멜로디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에르네스트 쇼송의 19세기 가곡이었습니다. 그의 말년 작품이죠. 샤를 크로에 씨의 곡을 붙였는데요. 샹송 백베뚜알르 끝없는 노래.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죽어가는 여인의 그 비극적인 사랑과 절망을 담은 애절한 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 이지아르디니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 레이날도 안의 멜로디였죠. 가을의 노래. 인생의 덧없음과 또 지나간 날에 대한 그리움을 쓸쓸하게 그려냈습니다. 바리톤 장 프랑스와 라뿌앙드, 루이즈 앙드레 바릴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5318 쓰시는 분, 그래서 9월을 좋아하시는군요. 한 주의 시작을 축하 많이 받으면서 출발하셨다고 참 감사한 하루라고 그 행복감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 노래가 조금, 이 프랑스 멜로디가 조금 쓸쓸했잖아요. 그래도 생일 축하는 좀 밝은 곡으로 해야죠. 20세기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이 편곡한 영국 민요 Blow the Wind Southerly 남풍아 불어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떠난 연인이 탄 배가 무사히 남풍을 타고 돌아오게 간절히 기다리는 노래. 이 바리톤 벤자민 룩슨의 음성이 따뜻한 남풍처럼 느껴집니다. 들어보시죠.

미뉴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미국 노래였어요. When it's lamp lighting time in the valley. 계곡에 등불이 켜질 때. 계곡에 등불이 켜지는 시간이 되면 꿈속에서 난 고향으로 돌아가죠.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낡은 불빛을 봅니다. 그건 날 인도할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고향을 떠나 멀리 방랑하는 아들이 시골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등불을 켜두시는 어머니를 그리는 노래였습니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하모니였고요. 먼저는 벤자민 브리튼이 편곡한 영국 민요였죠. 남풍아 불어라. 바리톤 벤자민 룩슨이 불렀습니다. 박명근님,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어느 프로였더라? 어쨌든 클래식 FM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아 했네요. 오늘이 유엔이 정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근데 진짜 오늘 하늘 파랗던데요? 유엔이 정한 날에 맞게 자연이 또 그렇게 움직여주네요. 문원철님, 진짜요? 찬바람 불었다고 쇼핑몰에 할로윈 디스플레이를 해놨다고 벌써부터요? 빠른데요. 서혜수님, 가을이란 말만 생각해도 허전해지신다고. 4209 쓰시는 분, 저만 뭔가 모를 허전함을 느끼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 아니었네요. 계절도 음악처럼 민감하게 느끼는가 봅니다. 김은희님, 이 허전함 뭘로 채워야 할까요? 가을은 진정 음악이죠. 가곡이 와닿는 계절입니다. 그런가요? 끝까지 5시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0184 쓰시는 분, 가을은 색채의 계절이죠? 파랗게 색칠된 도화지에 무엇을 그릴 건가요? 하시면서 붕어빵이요? 어묵? 오늘도 빵으로 끼니를 대신하셨다고. 아이고, 저녁은 제대로 드셔야겠네요. 이 허전함은 노래로도 채워야겠지만 식욕으로도. 이진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백로에는 뭘 먹는 게 좋대요? 제철 행복이란 에세이를 추천받아 읽기 시작하셨는데 24절기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한 번에 읽지 않고 절기 시작인 날 그 절기 이야기만 읽고 계시대요. 오늘 백로 이야기는 또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백로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트로의 그 쇼팽의 곡이죠. 안단테 스피아나토가 아주 인상적인 핑크 마티니의 곡 라 솔레다드, 고독,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대 내게로 다가왔었죠. 난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죠. 내게 남은 건 이제 이 노래뿐.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스페인의 국민 오페라죠. 이 사르수엘라를 대표하는 20세기 작곡가 파블로 루나의 작품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파블로 루나는 빈 오페레타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의 작품 짓궂은 물방앗간 나가씨. 쇼베르트의 작품이 문득 생각이 나죠.

사르수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사르수엘라의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19세기 스페인 작곡

작곡가 루페르토 차피에, 제베데오의 딸들 중에서 알펜사르 엔 엘 두에뇨 데 미스 아모라스, 내 사랑을 생각하면 이었습니다. 스페인 특유의 그 관능적인 느낌이 살아있는 아리아였죠. 루이사의 여주인공의 노래였는데요.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 매혹적인 현기증을 느낀다고, 이 설렘과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사랑 노래긴 한데 애끓는 감정을 어쩌지 못하는 조금은 안타까운 아리아였죠. 파블로 루나의 사르수엘라, 짓궂은 물방앗간 아가씨 중에서 남자 주인공 후안이 부르는 날아가는 작은 새였습니다. 자신의 이 어쩌지 못하는 감정을 작은 새에게, 그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애절한 노래였어요. 테너 롤란도 비아손이 불렀고요.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하는 마드리드 커뮤니티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20세기 독일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테오 마케벤의 By Dear Ba Es Immer So Schön,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그토록 아름다웠죠. 함께하겠습니다. 베를린 코미디언 하모니스트의 연주입니다.

낭만적인 독일 노래였네요. 테오 마케벤의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그토록 아름다웠죠. 베를린 코미디언 하모니스트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 여파로 이어집니다.

떠나간 봄을 부르며 시작하는 가을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시인 니콜라우스 레나우의 시 가을의 탄식.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을, 내 마음은 행복을 찾았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작품입니다. 사랑스런 봄이여, 넌 가버렸구나. 넌 어디에도 더는 머물 수 없구나. 내가 기쁘게 꽃피던 그 자리에는 이제 가을의 불안한 기운이 몰아친다. 바람은 마치 울기라도 하듯 쓸쓸하게 덤불 사이를 지나가고, 죽어가는 자연의 한숨은 시든 숲을 서늘히 흔들며 지나간다. 또 한 해가 너무도 빠르게 내게서 흘러가 버렸구나. 숲에서는 묻는 듯한 바스락임이 들린다. 그대의 마음은 행복을 찾았는가? 속삭이는 숲이여,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깊이 건드리는가?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시든 잎과 시든 희망이다. 봄에 도다나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면 시들어 떨어지는 나뭇잎. 레나우는 인간의 희망도 그와 닮았다고 봤죠.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시에서 자연은 이처럼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변화에 사람의 마음을 비춰봤죠. 그 가운데 가을은 낭만주의 시인들이 즐겨 노래한 계절이었습니다. 꽃은 지고 잎은 떨어지고 새들은 떠나고 한 해는 어느덧 저물어가고, 가을은 그렇게 이별과 그리움, 시간의 흐름과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계절이 됐고요. 작곡가들은 그 마음을 음악으로 옮겼습니다. 멘델스존 역시 가을을 여러 번 노래했는데요. 작품번호 9의 다섯 번째 곡 가을에, 작품번호 63 네 번째 곡 가을 노래, 작품번호 84 두 번째 곡 가을 노래, 그리고 작품번호 48의 여섯 번째 곡 가을 노래. 그 가운데 작품번호 48, 야외에서 부르기 위한 여섯 노래라는 무반주 혼성 합창곡집인데요. 그 여섯 번째 곡이 바로 레나우의 가을의 탄식에 곡을 붙인 가을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에 곡을 붙이면서 멘델스존은 마지막 한 행을 바꾸죠.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건 시든 잎과 시든 희망이다. 레나우의 시든 잎과 희망은 이 멘델스존의 노래에서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건 새 잎처럼 새로운 희망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레나우는 가을 나무에서 시들어가는 희망을 봤고요. 멘델스존은 바로 그 나무에서 다시 돋아날 새 잎을 봤던 거죠. 그래서 멘델스존의 가을 노래는 그대의 마음은 행복을 찾았는가 라는 가을 숲의 쓸쓸한 질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잎이 시들어 떨어져도 나무에서 다시 새 잎이 돋듯 우리의 희망 또한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믿게 하죠. 시든 잎의 계절에 새 잎의 약속을 남기는 노래, 멘델스존의 가을 노래, 헤르스트 리트입니다.

시든 잎의 계절에 다시 돋아날 새잎과 새로운 희망을 노래한 멘델스존의 가을 노래 헤립스틀릿 리아스 실내합창단의 하모니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클래식 천일영화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지난 밤 무슨 생각을 굴리고 굴려 아침 풀잎 위에 이렇듯 영롱한 한 방울의 은유로 태어났을까? 고뇌였을까? 밤새 홀로 걸어와 무슨 말을 전하려고 이렇듯 맑고 위태한 시간을 머금고 있는가? 문정희 시인의 아침 이슬

아침 풀잎에 앉은 이슬은 누군가의 긴 고뇌 끝에 남겨진 영롱한 흔적일까요? 누군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말이 이슬 한 방울로 응축되어 있는 걸까요? 시인은 아침 이슬에서 참 많은 걸 읽어냅니다. 초가을 이른 아침, 풀밭을 걸어본 적이 있으세요? 지난밤 잠 못 이룬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걸음걸음을 적시는 그런 계절입니다. 김신원 작곡 아침, 한충훈의 소금과 대금 연주로 함께 하시죠.

김신환 작곡 아침, 한충훈의 소금과 대금, 함춘호의 기타, 국민선의 첼로 연주, 장재효의 잠베이, 김신원의 피아노, 김혜진의 타악 연주로 오늘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문정희 시인의 아침이슬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오늘이 백로입니다. 밤기운이 내려가면서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죠. 이 무렵에 맺히는 이슬은 여름이 물러나면서 남기는 인사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어지는 우리 음악 박경소 작곡의 안녕 함께 하시죠. 박경소의 25현 가야금 연주입니다.

이승환 작곡, 차승엽 편곡, 바람이 분다. 오병욱의 소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경수 작곡 안녕 들으셨어요. 이 곡은 박경수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나는 20대에 금강산을 유람한 적이 있다. 그 경치를 조금도 빠뜨리지 않고 보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하도 걱정을 하셔서 다 가보지는 못하였다. 그로부터 15년 뒤 함경도에 부임하러 갈 때에 또 금강산을 거쳤다. 하지만 이틀 만에 떠나야 해서 마음껏 다닐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금강산을 두 번 유람했지만 모두 미련이 남게 됐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동쪽으로 말머리를 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늙고 병든 지금도 그 마음은 시들지 않았다. 조선 후기 학자이자 문장가 김창협이 쓴 글입니다. 금강산을 두 번이나 갔지만 구석구석 다 돌아보지 못해서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글에는 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제자 이위라는 사람이 금강산으로 떠난다면서 인사를 하러 찾아왔는데 이위가 얼마 전 꿈에서 김창엽의 아들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이위가 꿈에서 본 김창엽의 아들은 19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순겸이었습니다. 생전에 김창엽과 아들 순겸 그리고 이위는 함께 어울려 유람을 다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위의 꿈에 나온 순겸이 함께 금강산을 가자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김창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글은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산수유람을 좋아했으니 남은 미련이 나보다 더 크지 않겠는가? 그 아이가 여기 있다면 반드시 이 위와 함께 유람을 떠났으리라.

김창엽이 그래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자신이 다 못 본 금강산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아니었네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행간에 숨겨진 아버지의 마음, 그 깊은 슬픔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천년의 향기 양준호 작곡 공 듣고 왔습니다. 정순현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네요.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한승석 구성 비손 준비했습니다. 풍요의 삶을 기원하면서 전통 비나리의 노랫말을 활용해 남도 소리째로 새로 구성한 곡인데요. 말비손, 중모리, 언모리, 무장단 전해드리죠. 김유리와 한승석의 노래 우리 소리 바라지의 연주입니다.

달로 하면 정월이요, 날로 하면 초하루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지키시는 초상님, 오늘 우리 소리 바라지가 초상님 전에 지성으로 축원 말씀 올리오니 입은 덕도 많거니와 새로 새 덕을 점지하사이다. 그저 1년 365일 내내 돌아갈지라도 명도 주고 복도 주고 재수여러 도읍시고 우리 자손들 앞날에 상서롭고 경사스러운 일들만 생기게 하옵시며 온갖 재난 액살은 다 비껴가서 백천가지 일들이 마음 같은 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시반시 잊지 않고 늘 우리 자손들을 보살펴 주시는 조상님, 그저 우리 자손들 무탈하여 태평하고 동서남북 24방 여기저기 다 다녀도 선인 상봉, 귀인 상봉으로만 인도하옵시며 성품이 찬물같이 맑고 깨끗하여 바르고 곧은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기를 천만 축원, 만만 발언으로 비나이다.

한승석 구성 비손, 말비손, 중몰이, 언몰이, 무장단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김유리와 한승석의 노래 우리 소리 바라지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월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은경 편곡 엄마야 누나야 가운데 1장에서 3장까지 보내드립니다. 가요금 앙상블 여우별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0: 김은경 편곡 엄마야 누나야 1장, 2장, 3장 들으셨습니다. 가요금 앙상블 여우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 5시엔 FM 풍류마을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장래 희망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베레모를 쓰고 잉크를 찍어서 쓰는 펜을 쥔 여자를 그리고 옆에 당당하게 시인이라고 썼다. 그랬지만 시인이 되지는 못했다. 대통령, 과학자, 가수, 야구선수 등을 그린 아이들도 아마 다들 그대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었지, 무엇이 될 수 있냐고 묻지는 않았으니까. 어릴 때 작은 실망들이 뭉쳐져 어른이 되는 것이니까. 계절쓰기라는 책에 실려있는 번역가 홍한별의 글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글쓴이 말처럼 희망을 품고 무언가를 하다 보면 실망도 하고 또 좌절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져져서 단단한 바탕이 되고 우리는 그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글쓴이가 처음 시인을 꿈꾸게 된 건 가을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어느 가을날 왠지 쓸쓸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시 형태로 써보았던 것이죠. 비록 시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글쓴이는 남이 써놓은 것을 옮기는 번역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음 시를 썼던 그 어린 시절처럼 가을이면 여전히 마음이 덜컹거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어쩌면 가을은 그런 계절이 아닐까요? 되고 싶었지만 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꿈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는 계절. 그래서 마음

속에서 무언가 자꾸 덜컹거리는지도 모릅니다. 덜컹거리는 마음속의 상자를 한번 열어봐도 좋을까요? 이루지 못한 꿈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찾아와서 오늘의 삶의 활기를 찾아줄지도 모르니까요.

김태욱 작곡 기억상자 크로스오버 밴드 달빔의 연주로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해 여름 강릉 지역에 가뭄이 아주 심각했는데요. 강릉 시내를 흐르는 남대천도 가뭄에 마르면서 그곳에 살던 수달을 비롯해서 오리, 왜가리 같은 동물들도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요. 남대천 수량이 다시 풍부해지면서 떠났던 생명들이 하나, 둘, 이 보금자리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올여름에도 가뭄으로 고통받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기후위기가 이래저래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다른 생명들이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연 속의 생명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지만 또 깊은 고민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네요. 오늘도 FM 풍류마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최정상 국악 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 대경연 결선 연주회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립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기악, 성악, 단체 총 3개 부문의 수상자들이 영예 대상을 두고 펼치는 결선 무대. 1,000만 원의 상금과 대상의 타이틀, 그 주인공이 이제 가려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두 개의 날개로 세상을 여행합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가장 닮은 두 개를 합쳐보며 힘을 내곤 하죠. 이를테면 두 손을 맞잡아 본다든가 짝을 이룬 신발이나 양말, 장갑 같은 것들을 챙겨보며 마음을 다독이곤 합니다. 둘이라는 숫자에는 서로를 바라보는 방향성이 있죠. 각자 존재하던 두 사람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 때 불현듯 아름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한 음악가가 다른 음악가의 작품에 감동을 받아서 언젠가는 꼭 함께 노래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다면 그것은 작은 기적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에선 이번 주 내내 그런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특집을 준비합니다. 가을의 입구에서 둘을 생각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이어드리는 곡 두 곡 모두 듀엣곡이었죠. 먼저 들으신 곡 샤갈 듀엣 존 앤더슨과 쌍드린 피어의 듀오였고요. 이어드린 곡 솔라멘테 우나베스 단 한 번만 호세 카레라스와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듀오였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With Friends 스페셜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세계 음악계의 스타들이 친구들과 만든 듀엣 또는 컬래버레이션 음반들만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가을의 문턱이기도 새학기의 시작점이기도 한 9월의 문을 활짝 열면서 음악가들의 우정과 사랑이 듬뿍 담긴 음악들 엄선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With Friends 스페셜 오늘 그 첫날 가장 먼저 선택한 앨범은 샹송의 거장 샤를 아즈나부르가 2008년에 발표한 듀오입니다. 샤를 아즈나부르는 미성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성공이 예약된 것 같은 삶을 살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그의 결점이라고 말한 것을 모두 장점으로 바꾸며 90살의 생애를 충만하게 살았던 거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무대를 혼자 채우며 삶에서 건져낸 생생한 조각들을 노래에 담았던 샤를 아즈나부르가 84세였던 2008년에 발표한 듀오 앨범에선 그를 존경하는 수많은 아티스트와 함께 노래했습니다. 셀린 디옹, 엘튼 존, 스팅, 프랭크 시나트라, 나나 무스쿠리, 조시 그로반, 플라시도 도밍고 장르와 국적을 초월한 탁월한 아티스트들이 그와 함께 노래했죠. 특별한 사랑, 특별한 우정, 특별한 듀엣으로 가득한 음반 샤를 아즈나부르 듀오 앨범에서 네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셀린 디옹과의 듀엣곡 Toi et moi, 너와 나부터 들어보시죠.

샬라즈 나부르가 84살이었던 2008년에 발표한 듀오 앨범에서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58년 전에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와 함께한 세탕갸르, 한 남자가였는데요. 무명이었던 자신을 발탁해준 은인이자 스승 에디트 피아프에게 헌정한 곡이었습니다. 생전에 피아프의 목소리를 불러와서 아주 귀중한 듀엣곡을 만들었죠. 그 전에 세 번째 곡은 조시 그로반과의 듀엣 라 보헴, 보헤미안이었고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예헝꺼, 영어 제목이 Yesterday When I Was Young이었죠. 이 곡은 엘튼 존과 함께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투아에모아, 너와 나, 셀린 디언과의 듀엣이었습니다. 샤를라즈 나부르처럼 다양한 뮤지션들과 함께 자신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는 듀엣 앨범을 낸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쿠바의 전설 꼼파이 세군도가 2001년에 발표한 꼼파이 세군도 듀엣 음반을 만나보겠습니다. 샤를라즈 나부르와 달리 꼼파이 세군도는 원래 다른 가수들과 함께 노래하는 데 익숙했죠. 꼼파이 세군도라는 이름도 젊은 시절에 로스 콤파드레스에서 두 번째 목소리를 맡았던 데서 비롯됐습니다. 듀엣 음반이 발표될 때 꼼파이 세군도는 94살,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지 몇 해가 지난 뒤였고 세상을 떠나기 두 해 전이었죠. 꼼파이 세군도 듀엣 음반에도 무척 다양한 음악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쿠바의 실비오 로드리게스와 파블로 밀라네스, 오마라 포르투온도는 물론이고 알제리 가수 할레드, 카보베르데의 세자리아 에보라, 프랑스의 샤를라즈 나부르와 스페인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까지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와 듀엣을 이루었죠. 평생 누군가와 함께 노래했던 꼼파이 세군도가 남긴 진정한 듀엣 음반, 꼼파이 세군도 듀엣 중에서 네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비오 로드리게스와의 듀엣곡입니다. 피델리다드, 충실, 굳건한 믿음이죠.

꼼바이세븐도의 2001년 앨범 듀엣 중에서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페인의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함께 노래한 Beautiful Maria of My Soul, Bella Maria de mi Alma 였습니다. 내 영혼의 아름다운 마리아. 그 전에 세 번째 들으신 곡 Morir de Amor, 샤를 아즈나브르의 Mourir de Mer를 스페인어로 노래했죠. 아즈나브르와 함께 불렀고요. 죽도록 사랑해서 라고 우리에겐 소개됐죠. 사랑으로 죽다 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Lagrimas Negras, 검은 눈물, 세자리아 에보라와의 듀오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Fidelidad, 실비오 로드리게스와의 듀오였습니다. With Friends 스페셜 첫 번째 날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반은 꼼파이세군도의 듀엣 앨범에서도 함께했던 세자리아 에보라의 컬래버레이션 앨범을 만나보기로 하죠. 세자리아 에보라 엔드라는 제목의 앨범은 새로 녹음한 앨범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여러 아티스트와 함께한 음악을 모은 음반입니다. 앙골라 출신의 가수 봉가, 카보베르데의 루라, 브라질의 마리사 몬치, 프랑스의 메르낙 라빌리에, 세네갈의 이스마일로, 그리고 꼼파이세군도도 있죠. 맨발의 디바, 카보베르데를 세상에 알린 그녀의 음악 인생이 이 음반에 다 응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세자리아 에보라 엔드라고 되어 있죠. 엔드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이 생략됐을까요? 그녀의 시간, 그녀의 눈물, 그녀에게 쏟아진 갈채, 그녀가 올랐던 무대와 환호, 그리고 그녀와 함께 노래한 사람들. 이 음반의 제목 뒤에 붙은 엔드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자리아 에보라가 평생 일군 음악과 우정의 결정체, 세자리아 에보라 엔드 음반 중에서 세 곡을 전해드리죠. 먼저 에보라의 가장 강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루라와의 듀엣 모다보 너처럼입니다.

세자리아 에보라의 2010년 음반 세자리아 에보라 앤드에서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같은 서아프리카 세네갈 출신의 가수 이스마일 로와 함께 노래한 아프리카 노사 우리들의 아프리카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마리자 몬치 브라질 출신의 가수와 함께 노래한 에도시 모헤르누마 였습니다. 바다에서 죽는 것은 달콤하다라는 의미의 제목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세자리아 에보라와 그녀의 후배 가수 루라가 함께 노래한 모다보 너처럼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두 곡은 내일의 맛보기 두 곡이었습니다. 내일은 그리스의 목소리 나나무스쿠리 그리고 아르헨티나 탱고를 널리 알린 아스토르 피아솔라가 각각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했던 컬래버레이션 명반들로 또 다른 시간, 특별한 시간 꾸며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들려드린 곡, 방금 들으신 곡은 Years of Solitude. 이 곡, 제리 멀리건의 바리톤 색소폰과 함께한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반도네온 연주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나나 무스쿠리와 샤를 아즈나부르가 함께 노래한 Plaisir d'amour, 사랑의 기쁨이었습니다. 음악으로 인생을 회고한 컬래버레이션 앨범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음반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초월해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우상과도 같았던 가수 메르세데스 소사가 남긴 마지막 앨범 깐토라죠. 2009년에 발표된 깐토라는 두 장의 C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차마마, 돼지의 어머니라고 불리며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했던 메르세데스 소사가 자신의 음악 인생을 여러 세대의 음악가들과 함께 노래하며 정리한 뜻깊은 음반입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불러온 아르헨티나의 음악도 있고 남미의 싱어송라이터들과 함께 부른 노래도 있고 브라질 음악, 록과 힙합 뮤지션과의 만남도 있죠. 이 방대한 듀엣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2009년 10월 4일에 메르세데스 소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만들었지만 곧 그녀의 추모 음반이 됐죠. 이 앨범, 가수라는 의미의 깐토라에서 네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페인 카탈루니아 출신의 가수 주앙 마누엘 세라와의 듀엣곡

0: 메르세데스 소사의 2009년 음반 깐토라 가수에서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라손 디 비빌, 삶의 이유였어요. 이 곡은 멕시코의 가수 릴라 다운스와 함께 노래했고요. 그 전에 세 번째 곡은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곡 라마사, 망치라는 곡을 콜롬비아 출신의 가수 샤키라와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브라질의 카이타누 벨로스와 함께 노래한 꼬라사 바가분두, 벨로스의 곡을 함께 불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스페인의 주앙 마누엘 세라와 함께 노래한 아케야스 페케냐스 코사스, 그 작은 것들, 그 사소한 것들 들으셨습니다. 메르세데스 소사의 깐토라 음반에선 다양한 장르의 후배 뮤지션들과의 협업도 거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푸에르토리코의 힙합 그룹 까이에 13의 르네 페레스와 함께 깐시온 파라 운 니뇨 엘라 까이에, 거리의 아이를 위한 노래를 부른 건 정말 파격적이었죠. 탱고적 색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아르헨티나의 로커 위센티코, 탱고 가수 마리아 그라냐와 전설적인 반도네오니스트 레오폴도 페데리코와 함께한 곡들도 아주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음악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았던 메르세데스 소사의 깐토라 앨범에서 두 트랙 더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르네 페레스와 까이에 13이 함께하는 깐시온 파라 운 니뇨 엘라 까이에, 거리의 아이를 위한 노래부터 들어보시죠.
1: A esta hora está

가까이에 거리의 아이를 위한 노래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오늘 첫 순서로 소개해드렸던 샤를 아즈나부르의 듀오 음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음반의 두 번째 CD에는 15곡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담겨 있습니다. 샤를 아즈나부르는 예전부터 자신의 샹송을 여러 언어로 부르면서 그의 명성이 어디까지 닿았는지, 어떻게 꽃피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죠. 샤를 아즈나부르 듀오 음반의 두 번째 CD에서 다른 언어로 함께한 듀엣 곡들 중에서 네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팅과의 듀오인데요. Love is new every day. L'amour c'est comme un jour. 사랑은 하루와도 같이 라는 샹송을 영어로 노래합니다.

샬 아즈나브르의 듀오 2008년 음반에서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딘 마틴과의 특별한 듀엣곡이었어요. 딘 마틴의 생전의 목소리에 샬 아즈나브르의 목소리를 입혀서 듀오로 만들었습니다. Everybody Loves Somebody였고요. 그 전에는 엘바르코 이아세프에 배들은 이미 떠났다. 원래 레바토 송파티라는 아즈나브르의 샹송을 스페인어로 노래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불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 She를 브라이언 페리와 함께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스팅과의 듀엣 Love is New Every Day였습니다. 세자리아 에보라의 컬래버레이션 앨범 세자리아 에보라 엔드를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이 음반에는 인상적인 보너스 트랙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발매된 베스트 음반에만 수록됐던 라이브 트랙인데요. 아테네 올림픽 폐막식에서도 노래했던 그리스의 인기 가수 엘레프테리아 아르바니타키와 함께 부른 세자리아 에보라의 최대 히트곡 소다드 들어보시죠.

세자리아의 보라와 엘레프테리아 아르바니타키가 함께 노래한 소다드 들으셨습니다. 듀엣을 이룬다는 건 단순히 함께 노래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샤를 아즈나부르에서 메르세데스 소사까지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의 저녁을 충만하게 만들어드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마련한 초가을 특집 With Friends Special 내일은 나나무스쿠리와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콜라보레이션 명반들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8일 영국의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열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니콜라이 츠나이더가 연주하는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키릴 카라비치가 지휘하는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지휘자 키릴 카라비치가 지난 4월 8일에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습니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 이렇게 잘 알려진 클래식 명곡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첫 곡은 이 시대의 현대음악가의 작품을 연주했습니다. 낯선 현대음악과 익숙한 고전음악이 조화를 이룬 음악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연 첫 곡으로 연주된 안나 소르발트 도티르의 곡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출신의 작곡가 안나 소르발트 도티르는 오늘날 가장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현대음악에서 가장 독창적인 목소리 중 하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빛나는 교향적 작품을 만들어낸 작곡가라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런던 공연에서는 그의 카타모르포시스라는 곡이 첫 곡으로 연주되는데요. 이 곡은 베를린필과 뉴욕필, 보스턴 심포니 그리고 아이슬란드 심포니의 공동 위촉으로 작곡된 곡입니다. 지난 2021년 1월에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베를린필이 이 곡을 초연했는데 그 당시 이 곡을 초연한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는 엄청난 작품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죠. 작곡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카타몰포시스라는 곡은 우리와 우리의 행성과의 위태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슬란드 특유의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신비로운 음향 세계가 펼쳐지는 곡이고요. 단악장의 곡이긴 하지만 모두 일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평에 따르면 이 곡은 마치 지각과 우주의 힘을 음악으로 번역한 듯한 작품이다 라고 하는데 아주 강렬한 작품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곡인지 들으시겠습니다. 안나 소르발트 도티르의 카타모르포시스를 키릴 카라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아이슬란드의 작곡가 안나 소르발트 도티르의 카타몰포시스를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키릴 카라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난 4월 8일 영국의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열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이제 다음 곡으로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손꼽히던 요제프 요하임의 조언을 받아서 완성된 곡인데요. 요하임은 이 브루흐의 협주곡 초연도 직접 맡았었죠. 이 곡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흔히 독일 4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베토벤과 맨델스존, 브람스 그리고 이제 들으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이 꼽히는데요. 요하임은 그 중에서 브루흐의 작품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유혹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 곡을 들어보면 선율이 굉장히 달콤해서 가슴을 파고드는 매력이 있는데 특히 2악장 아다지오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이죠. 반면에 또 3악장은 기교적으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매우 화려한 곡입니다. 이번 런던 음악회에서는 이 시대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라이 츠나이더가 바이올린 연출을 맡아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 번호 26, 1악장 프렐류드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아다시오,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들으시겠습니다. 니콜라이 츠나이더의 바이올린 연주, 키릴 카라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막스 브루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 번호 26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의 니콜라이 츠나이더 그리고 키릴 카라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멋진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준 니콜라이 츠나이더 덴마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또한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이 브루프의 협주곡이 워낙 유명한 곡이긴 하지만 이 곡의 매력을 아주 잘 드러낸 훌륭한 연주를 들려줬는데요. 스나이더는 지난 1997년에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우승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런던 공연에서 앙콜곡도 한 곡 연주하는데요. 니콜라이 스나이더의 앙콜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D단조 가운데 사라방드를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라이 스나이더가 앙콜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8일 영국의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펼쳐진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키릴 카라비츠는 오랫동안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했죠. 지금 현재는 명예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런던 필과 함께한 이번 음악회에서 베토벤 교향곡 6번을 공연 후반부에 선보입니다. 흔히 전원 교향곡이라고 불리는 작품이죠. 모두 다섯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1악장은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로 되어 있고 전원에서 느끼는 유쾌한 기분을 나타낸 곡입니다. 2악장은 안단테 몰토 모소의 느린 악장인데 시냇가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물결 치는 듯한 현악기의 음영이 이 곡의 바탕이 되고요. 이 2악장 말미에는 새들의 울음소리도 악기 연주로 들을 수가 있죠. 플루트로 나이팅게일 를 표현하고 오보에는 메추라기, 클라리넷은 뻐꾸기 소리를 흉내냅니다. 그리고 3악장은 알레그로의 빠른 춤곡이고요. 농부들의 즐거운 모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악장 알레그로, 격렬한 폭풍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연주되는 5악장 알레그레토는 폭풍이 지난 후에 감사한 마음을 나타낸 평화로운 곡입니다. 자, 그럼 루드비히 판 베토벤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번호 68 일명 전원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키릴 카라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이토벤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번호 68 일명 전원 감상하셨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2악장 안단테 몰토 모소, 3악장 알레그로, 4악장 알레그로, 5악장 알레그레토까지 전악장 모두 감상하셨는데요. 연주에는 키릴 카라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지난 4월 8일 영국의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펼쳐진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회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지난 주말 중증 자폐를 가진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전경철 작가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사에는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이 아빠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작가의 솔직한 답이 실려 있었는데요. 아빠라는 존재는 깨끗하게 잊고 내 행복만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솔직한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희미하게 기억나는 남자가 있다. 나보다 나이가 아주 많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늙어버린 남자가 있는데 나를 바라보면 많이 따뜻했고 맛있는 걸 많이 차려주던 사람이 있었다. 기억이 희미해 누군지는 모르겠다. 떠올리면 문득 그립기는 하다. 그리움이 너무 선명하면 왠지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미한 그리움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가끔 문득 떠올리면 조금 그립고 그 사람의 이름도 함께했던 날들도 모두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마음 어딘가에 아련함으로 남아있는 것. 잊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문득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 딱 그 정도면 참 좋겠습니다. 정다운광고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박희영 씨 김희정 곡 너의 이별입니다. 바리톤 유승공의 노래입니다.

박혜영 씨, 김희정 곡, 너의 이별, 바리톤 유승공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소환 씨, 김정수 곡, 푸른 하늘 고아라, 소프라노 양은희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준 씨 곡, 청산에 살리라,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김미선 씨, 안정준 곡, 그대 이름 앞에선, 소프라노 강미자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김현준 시곡 청산에 살리라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미선 씨 안정준 곡 그대 이름 앞에선 소프라노 강미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정다운 가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중요한 문서를 인쇄했다. 잉크가 쏟아진 듯 글자들이 온통 다 울긋불긋 번지고 뭉개져 나왔다. 문서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다. 요즘 질투에 들끓는 나의 마음을 인쇄해놓은 것 같다. 프린터에선 잉크가 부족해서니 잉크를 보충하란다. 그 안내가 마음의 용량이 부족하단 말로 들린다. 타인의 성취를 부러워할 시간에 내 가치와 내 목표에 집중하라는 안내로 읽힌다. 잉크 대신 마음에 먼저 맑고 깨끗한 가을잇을 보충하라고 한다.

사람인데 어떻게 질투 없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대 로마의 사상가였던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질투라는 화살은 타인의 가슴이 아니라 언제나 그걸 쏜 사람의 마음부터 먼저 관통한다. 이 가을, 나까지 피 흘리게 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요즘에 아침과 밤 같은 맑고 청량한 가을 공기 같은 앰비언트를 느낄 수 있는 음악, 아일랜드 민요 The Lark in the Clear Air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드 로맨틱과 보이스 오프라노 리암 오케인이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전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은 늘 열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몇 년 만에 당밤에 왔습니다. 상엽님 여전하시네요. 흐흐. 그 자리 그대로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질감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저께 본 듯한 느낌. 언제나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아니, 그간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 혹시 어디 다른 프로그램에 거주하시다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고 오시게 된 건가요? 당신의 방과 음악은 원래 집 같은 곳이라 몇 년 만에 봐도 뭐 이질감 같은 걸 잘 못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신의 방과 음악 가세가 좀 폈습니다. 청취율이 좀 올랐거든요. 참고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제 어디 가지 마십시오. 전은주 씨, 8월에는 너무 정신없는 일이 많았어요. 8월은 8분 음표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9월에는 제 삶의 오선지에 음표보다는 쉼표가 좀 더 있기를 바라봅니다. 적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9월의 9가 쉼표를 닮았죠. 이걸 알고 쓰셨다면 정말 센스 있으신 분이실 텐데 네, 아무튼 설명해야 되는 재치는 감점인데 아무튼 이 9는 쉼표 모양입니다. 쉼표가 많은 그런 9월이 되시기를, 여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707번, 웬만하면 기다리는 1인입니다. 얼마 전 친구에게 당밤 소개하는데 당밤당밤 하다 보니 순간 풀네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웃겼는지. KBS 클래식 FM 10시 썰렁 유머 DJ, 이것만은 정확히 전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화팅 하셨는데 정확히 전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은 정확히 하겠습니다.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은 썰렁 유머가 아닙니다. 서운하네요. 고품격 북유럽 전통에 기반한 농담들을 엄선해서 선사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707번 다시 한번 친구분께 소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자를 문득 생각해 보면 어떤 플레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튼 뭐 전달만 잘 됐다면 다행입니다. 4002번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입니다. 오늘 모의고사에 기대한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노래 선곡을 들으니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모의고사에 기대한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 투수가 연습투구에 전력투구하지 않습니다. 80% 힘으로 던지게 되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못 보고 본 시험에서 잘 보는 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차분히 틀린 문제들을 잡아다가 답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취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끝으로 가는 이 시점, 3, 4분기, 4, 4분기 이 정도 되면 수험생들이 눈에 밟힙니다. 우리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분들, 재수, 삼수, 사수까지 응원하겠습니다. 2192번, 가을이 오고 있는 밤과 잘 어울리는 이상엽 아나운서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매일 하루 끝에서 위로를 받는 기분입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면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에서 상 받았던 폴로니즈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사연을 받으면 위로를 받는 기분입니다. 2015년도 쇼팽 콩쿠르 실황입니다. 쇼팽의 폴로네즈 6번 A플랫 장조 작품 53 영웅 조성진입니다.

2015년도 쇼팽 콩쿠르 실황이었습니다. 조성진의 연주로 쇼팽의 폴로네즈 6번 영웅 들으셨습니다. 6583번 안녕하세요 협디님. 지난주 안도현 시인의 서울 사는 친구에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낭독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시를 들으니까 여고 친구 혜원이와 지금껏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는데요. 이제 어느덧 중년이 된 우리 앞으로도 함께 잘 늙어가보자고 이번에 만나면 말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한강 공원 가보려고 했는데 협디께서 여의도 추천해 주시니 꼭 가야겠다는 의지도 다져봤네요. 여의도에 가면 KBS 방향으로 손도 흔들어 볼게요.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가을시 저희 게릴라 신앙독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첫 번째로 보내드렸던 시가 바로 안도현 시인의 서울 사는 친구에게였는데 솔직히 별 반응이 없어서 에이 시리즈로 하지 말아야지 마음 상하던 중이었는데 또 6583번 사연을 보니 힘이 납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83번 여의도 오시면 꼭 손 흔들어 주십시오. 2433번 10살쯤인가 육지에 나갔다 오신 아버지께서 조그만 물건 하나를 사오셨다. 안테나를 쭉 올리니 사람 목소리가 나왔다. 라디오 선물이었다. 그 속에서 세상의 소식과 갖가지 음악을 접하며 꿈을 키워나갔다. 이제 제 나이 70 넘고 아버지는 100세로 하늘의 별이 되셨다. 라디오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고 라디오를 켜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클래식을 좋아해서 클래식 FM을 더 듣는다. 가을이 오려 하니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이 듣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다. 이렇게 삶의 귀중한 사연이 담긴 방백 독백인 것 같습니다. 작은 에세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떠올리시면서 음악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 A장조 작품 69 중에서 2악장 스케르츠오, 린하렐의 첼로,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주의 피아노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추 작품 19 중에서 3악장 안단테 요요마의 첼로, 엠마뉴엘 엑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리신 곡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 A장조 중에서 2악장 스케르초, 린 하렐의 첼로,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주의 피아노였습니다. 0234번 연주가 있는 날이면 언제나 듣는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듣는 음악은 또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은 저도 한 스푼 올려봅니다 하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주 사연을 주시지는 않는 0234번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차에서 듣는 라디오 그렇게 좋더군요. 흘러가는 풍경 속에 또 흘러가는 음악, BGM이 돼주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참 소중합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최현주 씨, 어느새 9월이고 가을이네요. 가을하니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사악장 생각이 점점점. 정말 좋아하는 핀란드 지휘자 클라우스 미켈레 연주면 더욱 감사하고요. 이 가을엔 더욱 느긋하게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당밤의 청자로서 늘 함께합니다. 적어주셨는데 함께 가을을 느껴보시죠.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23 중에서 사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클라우스 메켈레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최현주 씨께 보내드리는 가을음악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디장추의 4악장 피날레 클라우스 미켈레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미국 실존주의 문학의 거장 솔 벨로의 소설 오늘을 잡아라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오늘을 잡아라. 이 제목은 오늘을 살라, 현재 충실하라 라는 유명한 라틴어 문구죠. 카르페 디엠을 떠올리게 합니다. 카르페 디엠은 고대 로마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의 송가에 등장합니다. 오늘과 현재에 충실하고 당장의 순간들을 한껏 즐기라는 조언이죠. 무수한 자기 개발서들에서 금과 옥조인 듯 강조하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벨로의 소설 오늘을 잡아라의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호텔에 체류 중인 40대 중반의 토미 윌헬름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 다 실패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꿈꿨던 배우 생활에도 실패했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끝났고 헤어진 아내로부터는 양육비 독촉을 받는 중입니다. 호텔도 밀린 숙박료를 독촉 중이죠. 그나마 같은 호텔에 부유한 아버지가 머물기 때문에 당장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역시 아들을 못마땅해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린 토미에게 어느 날 자칭 심리학자인 템킨 박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토미에게 늘 강조하죠.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 미래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지. 오직 현재만이 실재하는 거야. 바로 지금 오늘을 잡아야 해. 고통과 결혼하지 말고 아내나 아버지의 인정에 매달리지 말고 오늘을 살아야 해. 토미에겐 더없이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박사를 의지하고 그나마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다 그가 시키는 대로 투자합니다. 하지만 팀킨 박사는 그 전 재산을 들고 바로 지금 오늘 당장 어디론가 달아나버립니다.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진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토미는 완전히 절망한 채 템킨 박사를 찾아 거리를 헤맵니다. 그러다 템킨 박사를 닮은 사람을 발견하곤 그를 쫓아 낯선 장례식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템킨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토미는 결국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참았던 눈물을 본물처럼 터뜨립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사람과 정말 가까운 사이였나 보다 짐작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 소설은 오늘을 잡아라, 현실에 충실하라 라는 말이 사기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사기를 당한 토미는 이제 회복하기 힘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듯합니다. 하지만 평론가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토미가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진정한 통곡으로 표출하는 눈물이다. 재탄생을 알리는 눈물인 거다. 오늘 현재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한 절망 속에선 오늘이 아닌 내일에 대한 희망을 붙잡는 것도 인간에겐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소울벨로의 소설 오늘을 잡아라 함께 했고요. 들으신 곡 존 덴버의 투데이, 노르웨이 보컬리스트 리타 에릭센의 음성이었습니다. 2161번 협디님, 저는 예전에 세움에서 자주 듣던 엘레지, 제목이 맞나? 네, 맞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11시 전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저희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맞춰드리겠습니다. 2161번께서 신청하신 엘레지, 제스루 툴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박기현 씨, 지금까지 신청곡 한 번도 안 넣었는데 드브르작의 아메리카 신청합니다. 적어주셨는데요.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드브르작의 현악사 중주 12번 F장조 작품 96 아메리카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파베라스 4중주단이었습니다. 5318번 사용하시는 분, 9월, 저의 달이 왔네요. 7일이 제 생일이에요. 몇 년 전 축하해 주셨던 추억이 떠올라 신청곡 남겨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2악장,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연주로 축하 선물 주시면 행복할 거예요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요즘에는 축하 주간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번 주 내내 행복한 생일 축하 주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추 작품 30중에 2악장 인터메초 아다지오에 더해서 저희의 선물입니다. 3악장 피날레 알라브레베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야닉 네제세경이 주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입니다.

라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디단조 작품 30의 2악장과 3악장 5318번 생일 축하 음악이었습니다.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야닉 네제세갱이 주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공숙경씨 안녕하세요. 이제 겨우 가을 초입인데 문득문득 쓸쓸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 공기에 마음을 추스려봅니다. 지난 여름 참 수고 많으신 당밤지기 상엽님과 당밤 제작진분들 가을이면 당밤은 더 무르익은 맛이겠죠. 가을이 끝나갈 때쯤이면 늘 즐겨 듣던 곡인데 오늘은 미리 듣고 싶어 신청해봅니다. 송룡님의 연주로 피아졸라의 망각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서요. 지금 함께 듣겠습니다.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온, 송영훈의 첼로, 탱고 4중주단, 꽈트로 시엔테스가 함께합니다.

자주 또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도미니크 밀러의 기타였습니다. 전해드리신 피아졸라의 망각, 공숙경 씨 신청곡이었는데요. 송영훈의 첼로, 꽈뚜로 시엔토스의 연주였습니다.

희망은 날개 달린 것, 내 영혼에 걸터앉아 가사도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 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 아무리 심한 폭풍도 많은 이의 가슴 따듯이 보듬는 그 작은 새의 노래 멈추지 못하리. 나는 그 소리를 가장 차가운 땅에서도 아주 낯선 바다에서도 들었다. 허나 아무리 절박해도 그건 내게 빵 한 조각 청하지 않았다. 에밀리 디킨스의 시 희망은 날개 달린 것, 이 시의 가사를 붙인 크리스토퍼 틴의 음악 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 희망은 날개 달린 것 전해드렸습니다. 보체스 에잇의 코러스였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폴 매카트니의 워맨 뷰티풀 로마마르 4중주단의 연주로 남겨드리면서 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밤은 길어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플립의 이슬이 맺힙니다. 기러기는 이동을 시작하고 제비는 남쪽으로 떠나고 남은 새들은 겨울을 날 채비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계절의 흐름을 이슬로, 기러기로, 제비로 보여주는 백로. 흰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는 보이지 않던 가을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가을이 보인다 싶었더니 오늘이 백로입니다. 이 백로라는 이름에도 가을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가 들어있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니까요. 언젠가는 지난 날을 이야기하며 살 날이 올 거라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지난 여름 참 무더웠었지. 이렇게 옛말하면서 지낼 때가 드디어 온 것 같은데요. 여름이 물러가면서 왠지 뭔가 하나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허전함이요. 가을이 보이기 시작한 백로. 서늘해진 건 날씨뿐만은 아닌 듯하죠.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가을을 닮은 샹송으로 문 열었어요. 캐나다 작곡가 실비 라몽의 세땅부후 9월이었습니다. 역시 캐나다 출신의 아티스트 소프라노 주누비에 부샤레의 음성으로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동감하시나요?

서늘해진 건 날씨뿐만은 아니라는 말. 아, 진짜 이맘때쯤 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파래지는 이맘때. 괜시리 마음이 아쉽고 허전하고 또 약간의 그 초조함? 이런 조급함도 한 스푼 들어간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2026년도 넉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 벌써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에요. 이 가을 여물어가는 곡식과 과일처럼 알차게 채워보리라 다짐해봅니다. 김은경님, 아침에 창문 여니까 찬바람이 춥더라고요. 백경원님, 드디어 서늘한 아침바람이 얼굴을 간지리는 출근길에 정시 출석하신다고 오늘도 좋은 음악 미리 감사드려요 하셨는데 첫 곡 어떠셨나요? 마티아스 그린의 목소리 들을 수 있으면 공식적인 가을 같겠다고 곧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또 마티아스 게르네 단골 손님이잖아요. 전상수님, 아이고 환절기 비염이 다시 시작된 걸 보니 가을이 온 게 맞네요 하셨고요. 김환호님, 아 이거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요. 습도는 잔인했으나 난 그를 받아들였어요. 아 근데 또 그 습도하고도 빠이빠이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됐네요. 박진미님, 주방에서 찌고 삶는데도 덥지 않아서 가을이구나 했더니 백로였네요. 설정현님, 아마 첫 곡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잔잔한 호숫가에 앉은 기분입니다. 다음 곡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프랑스 노래, 19, 20세기 가곡 멜로디 이어집니다. 레이날도 아내 곡인데요. 폴 베를렌네 시의 곡을 붙였죠. 샹송 도똥, 가을의 노래. 가을날 바이올린의 긴 흐느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네. 난 옛날을 추억하며 눈물 짓지. 그리고 난 떠나가네.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 낙엽처럼. 바리톤 장 프랑스와 라뽕드, 루이즈 앙드레 바릴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프랑스 멜로디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에르네스트 쇼송의 19세기 가곡이었습니다. 그의 말년 작품이죠. 샤를 크로에 씨의 곡을 붙였는데요. 샹송 백베뚜알르 끝없는 노래.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죽어가는 여인의 그 비극적인 사랑과 절망을 담은 애절한 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베로니카 장, 이지아르디니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 레이날도 안의 멜로디였죠. 가을의 노래. 인생의 덧없음과 또 지나간 날에 대한 그리움을 쓸쓸하게 그려냈습니다. 바리톤 장 프랑스와 라뿌앙드, 루이즈 앙드레 바릴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5318 쓰시는 분, 그래서 9월을 좋아하시는군요. 한 주의 시작을 축하 많이 받으면서 출발하셨다고 참 감사한 하루라고 그 행복감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 노래가 조금, 이 프랑스 멜로디가 조금 쓸쓸했잖아요. 그래도 생일 축하는 좀 밝은 곡으로 해야죠. 20세기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이 편곡한 영국 민요 Blow the Wind Southerly, 남풍아 불어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떠난 연인이 탄 배가 무사히 남풍을 타고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노래. 이 바리톤 벤자민 룩슨의 음성이 따뜻한 남풍처럼 느껴집니다. 들어보시죠.

메뉴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미국 노래였어요. When it's lamp lighting time in the valley. 계곡에 등불이 켜질 때. 계곡에 등불이 켜지는 시간이 되면 꿈속에서 난 고향으로 돌아가죠.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낡은 불빛을 봅니다. 그건 날 인도할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고향을 떠나 멀리 방랑하는 아들이 시골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등불을 켜두시는 어머니를 그리는 노래였습니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하모니였고요. 먼저는 벤자민 브리튼이 편곡한 영국 민요였죠. 남풍아 불어라. 바리톤 벤자민 룩슨이 불렀습니다. 박명근님,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어느 프로였더라? 어쨌든 클래식 FM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아 했네요. 오늘이 유엔이 정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근데 진짜 오늘 하늘 파랗던데요? 유엔이 정한 날에 맞게 자연이 또 그렇게 움직여주네요. 문원철님, 진짜요? 찬바람 불었다고 쇼핑몰에 할로윈 디스플레이를 해놨다고 벌써부터요? 빠른데요. 서혜수님, 가을이란 말만 생각해도 허전해지신다고. 4209 쓰시는 분, 저만 뭔가 모를 허전함을 느끼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 아니었네요. 계절도 음악처럼 민감하게 느끼는가 봅니다. 김은희님, 이 허전함 뭘로 채워야 할까요? 가을은 진정 음악이죠. 가곡이 와닿는 계절입니다. 그런가요? 끝까지 5시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공화나 팔사 쓰시는 분, 가을은 색채의 계절이죠? 파랗게 색칠된 도화지에 무엇을 그릴 건가요? 하시면서 붕어빵이요? 어묵? 오늘도 빵으로 끼니를 대신하셨다고. 아이고, 저녁은 제대로 드셔야겠네요. 이 허전함은 노래로도 채워야겠지만 식욕으로도. 이진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백로에는 뭘 먹는 게 좋대요? 제철 행복이란 에세이를 추천받아 읽기 시작하셨는데 24절기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한 번에 읽지 않고 절기 시작인 날 그 절기 이야기만 읽고 계시대요. 오늘 백로 이야기는 또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백로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트로의 그 쇼팽의 곡이죠. 안단테 스피아나토가 아주 인상적인 핑크 마티니의 곡 라 솔레다드, 고독,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대 내게로 다가왔었죠. 난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죠. 내게 남은 건 이제 이 노래뿐.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스페인의 국민 오페라죠. 이 사르수엘라를 대표하는 20세기 작곡가 파블로 루나의 작품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파블로 루나는 빈 오페레타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의 작품 짓궂은 물방앗간 아가씨. 쇼베르트의 작품이 문득 생각이 나죠. 그런데 내용은 엄청 다릅니다. 그 스페인 북부 아스투리아스 지방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아리따운 물방앗간 아가씨 까르모나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두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중에 한 남자, 후안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바하린 뜨게 부엘라스, 날아가는 작은 새요. 이 새에게 내 사랑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노래입니다. 테너 롤란드 비아손,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하는 마드리드 커뮤니티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19세기 스페인 작곡가 루페르토 차피에 제베데오의 딸들 중에서 알펜사르 엔 엘 두에뇨 데 미스 아모라스 내 사랑을 생각하면 이었습니다. 스페인 특유의 그 관능적인 느낌이 살아있는 아리아였죠. 로이사의 여주인공의 노래였는데요.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 매혹적인 현기증을 느낀다고 이 설렘과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사랑 노래긴 한데 애 끓는 감정을 어쩌지 못하는 조금은 안타까운 아리아였죠. 파블로 루나의 사르수엘라, 짓고 진 물방앗간 아가씨 중에서 남자 주인공 후안이 부르는 날아가는 작은 새였습니다. 자신의 이 어쩌지 못하는 감정을 작은 새에게, 그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애절한 노래였어요. 테너 롤란도 비아손이 불렀고요.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하는 마드리드 커뮤니티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20세기 독일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테오 마케벤의 By Dear Ba Es Immer Zogen,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그토록 아름다웠죠. 함께하겠습니다. 베를린 코미디언 하모니스트의 연주입니다.

낭만적인 독일 노래였네요. 테오 마케벤의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그토록 아름다웠죠. 베를린 코미디언 하모니스트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 여파로 이어집니다.

떠나간 봄을 부르며 시작하는 가을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시인 니콜라우스 레나우의 시 가을의 탄식.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을, 내 마음은 행복을 찾았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작품입니다. 사랑스런 봄이여, 넌 가버렸구나. 넌 어디에도 더는 머물 수 없구나. 내가 기쁘게 꽃피던 그 자리에는 이제 가을의 불안한 기운이 몰아친다. 바람은 마치 울기라도 하듯 쓸쓸하게 덤불 사이를 지나가고, 죽어가는 자연의 한숨은 시든 숲을 서늘히 흔들며 지나간다. 또 한 해가 너무도 빠르게 내게서 흘러가 버렸구나. 숲에서는 묻는 듯한 바스락임이 들린다. 그대의 마음은 행복을 찾았는가. 속삭이는 숲이여,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깊이 건드리는가.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시든 잎과 시든 희망이다. 봄에 돋아나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면 시들어 떨어지는 나뭇잎. 레나우는 인간의 희망도 그와 닮았다고 봤죠.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시에서 자연은 이처럼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변화에 사람의 마음을 비춰봤죠. 그 가운데 가을은 낭만주의 시인들이 즐겨 노래한 계절이었습니다. 꽃은 지고 잎은 떨어지고 새들은 떠나고 한 해는 어느덧 저물어가고. 가을은 그렇게 이별과 그리움, 시간의 흐름과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계절이 됐고요. 작곡가들은 그 마음을 음악으로 옮겼습니다. 멘델스존 역시 가을을 여러 번 노래했는데요. 작품번호 9의 다섯 번째 곡 가을에, 작품번호 63 네 번째 곡 가을 노래, 작품번호 84 두 번째 곡 가을 노래, 그리고 작품번호 48의 여섯 번째 곡 가을 노래. 그 가운데 작품번호 48, 야외에서 부르기 위한 여섯 노래라는 무반주 혼성 합창곡집인데요. 그 여섯 번째 곡이 바로 레나우의 가을의 탄식에 곡을 붙인 가을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에 곡을 붙이면서 멘델스존은 마지막 한 행을 바꾸죠.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건 시든 잎과 시든 희망이다. 레나우의 시든 잎과 희망은 이 멘델스존의 노래에서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건 새 잎처럼 새로운 희망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레나우는 가을나무에서 시들어가는 희망을 봤고요. 멘델스존은 바로 그 나무에서 다시 돋아날 새 잎을 봤던 거죠. 그래서 멘델스존의 가을 노래는 그대의 마음은 행복을 찾았는가 라는 가을 숲의 쓸쓸한 질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잎이 시들어 떨어져도 나무에서 다시 새 잎이 돋듯 우리의 희망 또한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믿게 하죠. 시든 잎의 계절에 새 잎의 약속을 남기는 노래, 멘델스존의 가을 노래, 헤르스트 리트입니다.

시든 잎의 계절에 다시 돋아날 새잎과 새로운 희망을 노래한 멘델스존의 가을 노래 헤릅스틀릿 리아스 실내합창단의 하모니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클래식 천일영화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두 개의 날개로 세상을 여행합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가장 닮은 두 개를 합쳐보며 힘을 내곤 하죠. 이를테면 두 손을 맞잡아 본다든가 짝을 이룬 신발이나 양말, 장갑 같은 것들을 챙겨보며 마음을 다독이곤 합니다. 둘이라는 숫자에는 서로를 바라보는 방향성이 있죠. 각자 존재하던 두 사람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 때 불현듯 아름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한 음악가가 다른 음악가의 작품에 감동을 받아서 언젠가는 꼭 함께 노래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다면 그것은 작은 기적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에선 이번 주 내내 그런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특집을 준비합니다. 가을의 입구에서 둘을 생각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이어드리는 곡 두 곡 모두 듀엣 곡이었죠. 먼저 들으신 곡 샤갈 듀엣 존 앤더슨과 쌍드린 피어의 듀오였고요. 이어드린 곡 솔라멘테 우나베스 단 한 번만 호세 카레라스와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듀오였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With Friends 스페셜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세계 음악계의 스타들이 친구들과 만든 듀엣 또는 콜라보레이션 음반들만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가을의 문턱이기도 새학기의 시작점이기도 한 9월의 문을 활짝 열면서 음악가들의 우정과 사랑이 듬뿍 담긴 음악들 엄선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With Friends 스페셜 오늘 그 첫날 가장 먼저 선택한 앨범은 샹송의 거장 샤를 아즈나부르가 2008년에 발표한 듀오입니다. 샤를 아즈나부르는 미성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성공이 예약된 것 같은 삶을 살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그의 결점이라고 말한 것을 모두 장점으로 바꾸며 40살의 생애를 충만하게 살았던 거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무대를 혼자 채우며 삶에서 건져낸 생생한 조각들을 노래에 담았던 샤를 아즈나부르가 84세였던 2008년에 발표한 듀오 앨범에선 그를 존경하는 수많은 아티스트와 함께 노래했습니다. 셀린 디온, 엘튼 존, 스팅, 프랭크 시나트라, 나나 무스쿠리, 조시 그로반, 플라시도 도밍고 장르와 국적을 초월한 탁월한 아티스트들이 그와 함께 노래했죠. 특별한 사랑, 특별한 우정, 특별한 듀엣으로 가득한 음반 샤를 아즈나부르 듀오 앨범에서 네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셀린 디온과의 듀엣곡 Toi et moi, 너와 나부터 들어보시죠.

샬롯 아즈나부르가 84살이었던 2008년에 발표한 듀오 앨범에서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58년 전에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와 함께한 세탄갸르, 한 남자가였는데요. 무명이었던 자신을 발탁해준 은인이자 스승 에디트 피아프에게 헌정한 곡이었습니다. 생전에 피아프의 목소리를 불러와서 아주 귀중한 듀엣곡을 만들었죠. 그 전에 세 번째 곡은 조시 그로반과의 듀엣 라 보헴, 보헤미안이었고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예헌거, 영어 제목이 Yesterday When I Was Young이었죠. 이 곡은 엘튼 존과 함께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두아에모아, 너와 나, 셀린 디옹과의 듀엣이었습니다. 샬롯 아즈나부르처럼 다양한 뮤지션들과 함께 자신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는 듀엣 앨범을 낸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쿠바의 전설 꼼파이 세군도가 2001년에 발표한 꼼파이 세군도 듀엣 음반을 만나보겠습니다. 샬롯 아즈나부르와 달리 꼼파이 세군도는 원래 다른 가수들과 함께 노래하는 데 익숙했죠. 꼼파이 세군도라는 이름도 젊은 시절에 로스 콤파드레스에서 두 번째 목소리를 맡았던 데서 비롯됐습니다. 듀엣 음반이 발표될 때 꼼파이 세군도는 94살,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지 몇 해가 지난 뒤였고 세상을 떠나기 두 해 전이었죠. 꼼파이 세군도 듀엣 음반에도 무척 다양한 음악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쿠바의 실비오 로드리게스와 파블로 밀라네스, 오마라 포르투온도는 물론이고 알제리 가수 할렛, 카보베르데의 세자리아 에보라, 프랑스의 샬롯 아즈나부르와 스페인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까지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와 듀엣을 이루었죠. 평생 누군가와 함께 노래했던 꼼파이 세군도가 남긴 진정한 듀엣 음반, 꼼파이 세군도 듀엣 중에서 네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비오 로드리게스와의 듀엣 곡입니다. Fidelidad, 충실, 굳건한 믿음이죠.

꼼빠이 세군도의 2001년 앨범 듀엣 중에서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페인의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함께 노래한 Beautiful Maria of My Soul, Bella Maria de mi Alma였습니다. 내 영혼의 아름다운 마리아. 그 전에 세 번째 들으신 곡 Morir de Amor, 샤를 아즈나브르의 Mourir de Mer을 스페인어로 노래했죠. 아즈나브르와 함께 불렀고요. 죽도록 사랑해서 라고 우리에겐 소개됐죠. 사랑으로 죽다 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Lagrimas Negras, 검은 눈물, 세자리아 에보라와의 듀오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Fidelidad, 실비오 로드리게스와의 듀오였습니다. With Friends 스페셜 첫 번째 날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바는 꼼파이 세군도의 듀엣 앨범에서도 함께했던 세자리아 에보라의 컬래버레이션 앨범을 만나보기로 하죠. 세자리아 에보라 엔드라는 제목의 앨범은 새로 녹음한 앨범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여러 아티스트와 함께한 음악을 모은 음반입니다. 앙골라 출신의 가수 봉가, 카보베르데의 루라, 브라질의 마리사 몬치, 프랑스의 메르나르 라빌리에, 세네갈의 이스마일로, 그리고 꼼파이 세군도도 있죠. 맨발의 디바 카보베르데를 세상에 알린 그녀의 음악인

인생이 이 음반에 다 응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세자리아 에보라 엔드라고 되어 있죠. 엔드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이 생략됐을까요? 그녀의 시간, 그녀의 눈물, 그녀에게 쏟아진 갈채, 그녀가 올랐던 무대와 환호, 그리고 그녀와 함께 노래한 사람들. 이 음반의 제목 뒤에 붙은 엔드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자리아 에보라가 평생 일군 음악과 우정의 결정체, 세자리아 에보라 엔드 음반 중에서 세 곡을 전해드리죠. 먼저 에보라의 가장 강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루라와의 듀엣 모다보 너처럼입니다.

세자리아 에보라의 2010년 음반 세자리아 에보라 앤드에서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같은 서아프리카 세네갈 출신의 가수 이스마일 로와 함께 노래한 아프리카 노사, 우리들의 아프리카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마리자 몬치, 브라질 출신의 가수와 함께 노래한 에도시 모헤르 누마, 였습니다. 바다에서 죽는 것은 달콤하다라는 의미의 제목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세자리아 에보라와 그녀의 후배 가수 루라가 함께 노래한 모다보 너처럼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두 곡은 내일의 맛보기 두 곡이었습니다. 내일은 그리스의 목소리 나나무스쿠리 그리고 아르헨티나 탱고를 널리 알린 아스토르 피아솔라가 각각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했던 컬래버레이션 명반들로 또 다른 시간, 특별한 시간 꾸며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들려드린 곡, 방금 들으신 곡은 Years of Solitude. 이 곡, 제리 멀리건의 바리톤 색소폰과 함께한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반도네온 연주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나나 무스쿠리와 샬라즈 나부르가 함께 노래한 플레지르 다무, 사랑의 기쁨이었습니다. 음악으로 인생을 회고한 컬래버레이션 앨범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음반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초월해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우상과도 같았던 가수 메르세데스 소사가 남긴 마지막 앨범 깐토라죠. 2009년에 발표된 깐토라는 두 장의 C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차마마, 돼지의 어머니라고 불리며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했던 메르세데스 소사가 자신의 음악 인생을 여러 세대의 음악가들과 함께 노래하며 정리한 뜻깊은 음반입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불러온 아르헨티나의 음악

곡도 있고 남미의 싱어송라이터들과 함께 부른 노래도 있고 브라질 음악, 록과 힙합 뮤지션과의 만남도 있죠. 이 방대한 듀엣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2009년 10월 4일에 메르세데스 소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만들었지만 곧 그녀의 추모 음반이 됐죠. 이 앨범, 가수라는 의미의 깐또라에서 네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페인 카탈루니아 출신의 가수 주앙 마누엘 세라와의 듀엣곡 그 작은 것들, 그 사소한 것들이라는 곡 아케야스 페케냐스 코사스입니다.

메르세데스 소사의 2009년 음반 깐토라 가수에서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라손 디 비빌, 삶의 이유였어요. 이 곡은 멕시코의 가수 릴라 다운스와 함께 노래했고요. 그 전에 세 번째 곡은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곡 라마사, 망치라는 곡을 콜롬비아 출신의 가수 샤키라와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브라질의 카이타누 벨로스와 함께 노래한 꼬라사 바가분드, 벨로스의 곡을 함께 불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스페인의 주앙 마누엘 세라와 함께 노래한 아케야스 페케냐스 코사스, 그 작은 것들, 그 사소한 것들 들으셨습니다. 메르세데스 소사의 깐토라 음반에선 다양한 장르의 후배 뮤지션들과의 협업도 거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푸에르토리코의 힙합 그룹 까이에 13의 르네 페레스와 함께 깐시온 파라 운 니뇨 엔 라 까이에, 거리의 아이를 위한 노래를 부른 건 정말 파격적이었죠. 탱고적 색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아르헨티나의 로커 비센티코, 탱고 가수 마리아 그라냐와 전설적인 반도네오니스트 레오폴도 페데리코와 함께한 곡들도 아주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음악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았던 메르세데스 소사의 깐토라 앨범에서 두 트랙 더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르네 페레스와 까이에 13이 함께하는 깐시온 파라 운 니뇨 엔 라 까이에, 거리의 아이를 위한 노래부터 들어보시죠. A esta hora.

메르세데스 소사의 마지막 앨범 2009년 깐토라에서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나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라는 곡. 이 곡을 마리아 그라냐, 아르헨티나의 탱고 가수, 그리고 반도네온 연주자인 레오폴도 페데리코와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힙합 뮤지션 르네 페레스와 밴드 까이에 13이 함께한 Canción para un niño en la calle, 거리의 아이를 위한 노래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오늘 첫 순서로 소개해드렸던 샤를 아즈나부르의 듀오 음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음반의 두 번째 CD에는 15곡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담겨 있습니다. 샤를 아즈나부르는 예전부터 자신의 샹송을 여러 언어로 부르면서 그의 명성이 어디까지 닿았는지, 어떻게 꽃피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죠. 샤를 아즈나부르 듀오 음반의 두 번째 CD에서 다른 언어로 함께한 듀엣곡들 중에서 네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팅과의 듀오인데요. Love is new every day. L'amour c'est comme un jour. 사랑은 하루와도 같이 라는 샹송을 영어로 노래합니다.

샬 아즈나브르의 듀오 2008년 음반에서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딘 마틴과의 특별한 듀엣곡이었어요. 딘 마틴의 생전의 목소리에 샬 아즈나브르의 목소리를 입혀서 듀오로 만들었습니다. Everybody Loves Somebody였고요. 그 전에는 엘바르코 이아세프의 배들은 이미 떠났다. 원래 레바토 송파티라는 아즈나브르의 샹송을 스페인어로 노래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불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 쉬를 브라이언 페리와 함께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스팅과의 듀엣 Love is New Every Day였습니다. 세자리아 에보라의 컬래버레이션 앨범 세자리아 에보라 앤드를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이 음반에는 인상적인 보너스 트랙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발매된 베스트 음반에만 수록됐던 라이브 트랙인데요. 아테네 올림픽 폐막식에서도 노래했던 그리스의 인기 가수 엘레프테리아 아르바니타키와 함께 부른 세자리아 에보라의 최대 히트곡 소다드 들어보시죠.

세자리아 에보라와 엘레프테리아 아르바니타키가 함께 노래한 소다드 들으셨습니다. 듀엣을 이룬다는 건 단순히 함께 노래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샤를 아즈나부르에서 메르세데스 소사까지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의 저녁을 충만하게 만들어드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마련한 초가을 특집 With Friends Special 내일은 나나무스쿠리와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콜라보레이션 명반들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조명군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조명군반 매주 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작품 번호 15,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오이겐 요크미 지휘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1971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도 대곡인데요.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번호 43, 존 바비롤리가 주연하는 쾰른 방송 교향악단의 1969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조명만 오늘 첫 곡 예쁜 소품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로망스 작품 번호 69, 막심 리자노프의 비올라, 애실리 웨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포르에는 레퀴엠 같은 대작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축소지향적인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죠. 예쁜 소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포르의 로망스 작품 번호 69, 막심 리자노프의 비올라, 애실리 웨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주명반 오늘 첫 곡이었고요. 이어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존 바비롤리의 지휘입니다. 이 바비롤리 레퍼토리 폭이 넓지만요. 역시 바비롤리 하면 시벨리우스를 반사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EMI 시절의 전집은 뭐 지금도 회자되는 전집 명연인데요. 그 외에도 2번 교향곡에 애착을 갖고 그 외에 실황 레코딩을 비롯해서 또 다른 레코딩을 남기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감상하실 레코딩 EMI의 스튜디오 레코딩보다 훨씬 더 뜨거운 그런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번호 43, 존 바비롤리가 주의하는 쾰른 방송 교향악단의 1969년 레코딩입니다.

음악이 선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교향곡 별로 찾아보기 힘들죠. 장시 베를리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번호 43 존 바비롤리가 주의하는 쾰른 방송 교향악단의 1969년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이 협주곡은 브람스가 관현악을 써서 최초로 대규모의 작품이 된 그런 곡이죠. 브람스는 이 작품으로 원래는 교향곡을 의도하고 있었던 거지만 이 협주곡에 이어서 두 곡의 관현악용 세레나데 그리고 독일 레퀴엠 이런 성악과 관현악을 위한 몇 곡 그리고 하이든 변주곡을 작곡을 하죠. 1876년에 이르러서는 제1교향곡을 완성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피아노 협주곡에서 관현악의 기법은 아직 완숙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청년다운 말하자면 질풍노도풍의 정렬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진 그런 느낌이죠. 나중에 1번 교향곡에서 보이는 그런 세심한 관현악의 취급법 등이 아직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람스의 관현악의 특징이 여기저기서 엿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색채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단체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미묘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하나의 관악기도 소홀함이 없고요. 다른 악기로 그걸 감싸는 방법, 또 제1바이올린에 자주 고음역을 연주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람스가 남긴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오늘 감상하실 1번은 브람스의 초기의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인 양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3악장제를 취하고 있고요. 명쾌한 구성으로 고전적인 형식미를 보이고 있는 1악장을 관현악 제십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곡의 경위에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곡은 상당히 교향곡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독주 피아노는 연주에 있어서 관현악을 거의 압도하고 대등한 그런 위치에 놓일 정도로 빛나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1악장에서는 피아노는 관현악부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악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은 피아노의 오블리가토를 갖는 교향곡으로 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연주 뭐 명연 중에 명연이죠. 요흠의 중후함과 길렐스의 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압도하는 명연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작품 번호 15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오이겐 요흠이 주연한 메릴리노 필하모니코의 1971년 레코딩입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15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오이겐 요콤이 주연한 베를리너 필하모니커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알비노니의 협주곡 작품 번호 7의 5 하인츠 올리거 모리스 브루그의 오보 이무지치가 함께합니다.

토마소 알비노니의 두대 오버와 현과 콘티노어를 위한 협주곡 작품 번호 7-5 하인츠 올리거 모리스 부르그의 오버 연주 그리고 이무지치가 함께했습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웃음은 기쁨의 표시이고 삶의 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환한 미소가 담긴 웃음의 표정 안에 마음이 향기로운 하루 시작해 보시죠. 별마루의 연주입니다. 이상현 작곡 보리피리.

해금이 들려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김정림의 연주로 하찌가 작곡한 꽃이 필 거야 방금 들으셨고요. 먼저 함께한 보리피리의 맑은 선율이 가을 아침을 한층 더 싱그럽게 물들여 준 것 같은데요. 별마루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서도선소리 산타령을 구성하는 네 곡 가운데 첫 번째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제목은 놀량인데요. 노는 모습, 놀아볼 작정, 놀 생각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설엔 자연 풍광을 즐기는 모습과 사랑타령이 섞여 있어요. 그럼 서도선소리 산타령, 놀량을 이은관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서작군성왕당승복궁설 한마디는 낭게 안고 또 한마디 땅에 한제 네가 허드메로 가잖느냐 네가 허드메로 가잖느냐 이산 너머 가한 거리 승복궁세야 저 이산 너머 가한 거리

행진도 사랑 사장초 다방초 홍두깨 논출 논출이 박논출 요래 가사 내 매일

정겨운 서도 선소리의 멋을 만나봤습니다. 이은관의 소리였고요. 놀량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퉁소가 들려주는 깊은 호흡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동근의 퉁소, 유경화의 북장단, 김정희 작곡의 곡, 서도 퉁소산주 애원성입니다.

청소산주 특유의 깊고 애잔한 울림으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김동근의 퉁소, 유경화의 북장단, 김정희 작곡의 서도, 퉁소산주, 애원성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가사 문학의 거장으로 알려진 조선시대 송강 정철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유람하고 그 감흥을 담은 관동별곡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 이상 세월이 흐른 1994년 국악작곡가 백대웅은 신관동별곡을 선보였어요. 강원도 지방 민요 한오백년과 강원도 아리랑을 바탕으로 관동 지방의 아름다움을 동서양 음악 기법을 통해 표현한 곡입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백대웅 작곡 신관동별곡, 김혜숙의 가야금, 강민정의 바이올린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가야금과 바이올린이 함께 그려낸 새로운 관동의 풍경 아름답게 감상하셨습니다. 백대웅 작곡 신관동별곡 김혜숙의 가야금 강민정의 바이올린과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시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판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별주부 세상 나오는 대목 전정민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입니다.

就我的红囊。

없이 죽었단다. 못가 너니라 못가 너니라 나를 죽여 이자리다.

나라의 환우 이사와 약을 구하러 가옵난디 무슨 풍패 이사오리까? 별주부 모친 하는 말이 내 자식 충성이 그러한 줄 내 이모 알았지만 수로 말리를 간다 하기에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말리러였구나. 그럼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을 잡고.

1월 이제는 다 버리고 말청산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게 있네. 무엇을 그다지 문제져요? 당상 학벌은 모친 초사공대를 문제져요. 군신주 장안 충성 처제가 그 사직을 문제져요. 규유 절부 날에 철행계설을 문제져요. 그 말은 방불허나 뒷집 진털반 남생이가 허밀세 총총이 작별하고 수정문밭성 나서서 사면 경치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전이 좋던가 보더라. 고고 전변일유로 부성은 도입했던 양국의 차등한게 을봉으로 돌고도라. 어장춘 개짓고 호양봉 구름에 떡구라도 하나 나눈대고 폭평어 물에 퉁시르륭은 잠자고 자교세월 홀라라든다. 동정여천의 파시춘 금색추파가 여기라. 아 벌벽 발을 찍어당겨 뒷발로 채앙넘을 탕탕불이 저리저리오리.

刚苏哥出海玩，我那娘不念苏哥个长心呀，长。

수상 기산바물이 올제 아 산은 칭칭칭 높고 경수 호풍의 야자파 물은 부부 깊고 만산은 우르르르르르르르 관은 점점 낙화는 동동 장송은 낭낭 들은 진장 몽풍 퍼진

내쳐 가진가 뭐 얼클어지고 뒤틀어졌어 구부징징감이었다 어서는 돌아들고 패꾸는 문비 갈매기 해오리 목포리 원앙새 강산도 좀 미수마

정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주르르르르르 저 골머리 꼴꼴 열두 골머리 한 티로 합수 어쩌 전방야 지방야 월떡도 구부녀 방울이 막금자 건너 평풍 속이다 마주 꽝꽝 마주 세려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메로 가지 않냐 엄마도 내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수군가의 한 장면이죠. 별주부 세상 나오는 대목, 전정민 명창의 소리와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와 노래가 어우러진 창작음악 두 곡 이어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곡은 도종환의 시에 류형선이 곡을 붙인 깊은 물, 문현의 노래로 전하고요. 이어서 한국의 소리를 모던한 이미지에 담아 선보이는 창작음악그룹 모던 가곡의 연주와 노래로 어부사 별 따러 가자 함께합니다.

어부사 별 따러 가자. 모던계곡의 윤주와 노래로 함께 하셨고요. 먼저 들려드린 곡은 도종원의 시에 류형선이 곡을 붙인 깊은 물이었습니다. 문현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어느덧 국악의 향기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미소의 연주로 태평가 미소짓다 보내드립니다. 국악 듀오의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17세기 이탈리아의 음악가 조반니 스테파니의 성악곡 행복한 연인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마우리치아 바라초니가 노래하고요. 산드로 볼타의 스페인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노래한 조반니 스테파니의 성악고 행복한 연인으로 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노래에는 소프라노 마우리치아 바라초니, 함께한 기타 연주에는 산드로 볼타였습니다. 계속해서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 이용번호 293 전해드립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몰토, 알레그로까지 오늘은 오르간 독주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오르가니스트 한스바르크 알브레흐트가 독일 드레스덴 궁정교회에 질범한 오르간으로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 리용번호 293 전악장을 오늘은 한스와르크 알브라흐트의 오르간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연주에 사용된 오르간은 18세기 파이프 오르간 제작의 거장 고트프리트 질버만이 1750년에 제작을 시작해서 그가 세상을 떠난 후인 1755년 제자들의 손을 거쳐 최종 완성된 역사적인 악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드레스덴 대공습 직전에 악기의 핵심인 파이프와 부품들을 안전한 곳으로 미리 철거해둔 덕분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연주되고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감상하실 음악,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비올라다 감바 독주를 위한 소나타 D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40의 1입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비바체, 3악장 레스타티보 아리오소 안단테, 마지막 4악장 비바체까지 로렌츠 두프트 슈미트가 연주합니다.

텔레만의 비올라다 감바 독주를 위한 소나타 D장초, 텔레만 작품 번호 40-1 전악장을 로렌츠 두프트 슈미트의 비올라다 감바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9월 8일 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에 나오는 쉬바 여왕의 두 착입니다. 진나문이 지휘하는 타펠 무직이 연주합니다.

진나몬이 지휘하는 타펠 무지개 연주로 헨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 중에서 쉬바 여왕의 도착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플루트, 바이올린,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4 중에서 독주악기 세대가 오케스트라 개입 없이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듯 펼쳐지는 2악장 아다지오 마논탄토의 돌체와 두 박자 안에서 화려한

후가적 진행에 돋보이는 사막장 알라 브레베 들어보시죠. 플룻 연주의 토마스 앤콕스, 바이올린의 제클린 쉐이브, 합시코드의 마한 에스파하니 함께하는 단체는 브리튼 심포니아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루트, 바이올린,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A단초, 바흐 작품 번호 1044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마논 탄토의 돌체와 3악장 알라 브레베 들으셨습니다. 플루트 연주의 토마스 헨콕스, 바이올린의 제클린 쉐이브, 합시코드의 마한 에스파하니, 함께한 단체는 브리튼 심포니아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은 요한 하이니 슈멜처의 펜싱학교입니다. 아리아 1로 시작해서 아리아 2, 사라방드, 크랑트, 펜싱학교, 아리아 바도로 구성된 전곡이고요. 바이올리니스트 모니카 허젯이 유러피안 커뮤니티 바르크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합니다.

요한 하이니 슈멜처의 펜싱 학교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모니카 허젯이 이끄는 유러피안 커뮤니티 바로크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가 생전에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휴대전화로 꽃을 그려서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매일 아침 신선한 꽃을 받게

인터뷰 때 글은 70살을 앞두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면서 새로운 작업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공포로 물들였을 때 호크리는 프랑스 노르망디 자택에서 전자패드로 꽃과 풀, 정원을 그려서 SNS에 올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외로움과 두려움을 겪던 사람들을 위로하던 그때 그의 나이 80살이 넘었었습니다. 화가 데이빗 호크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본다는 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느끼는 것이다.

0: 그라나두스 피아노 모음곡 구에스카스 중에서 1번 사랑의 고백, 사랑의 속삭임, 로스 레퀴브로스,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새로운 방법으로 본다는 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느끼는 것이다. 올해 초여름 8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난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말입니다. 이직하려는데, 취미로 테니스를 배워보려는데, 피아노를 처음 배우고 싶은데, AI 활용 강의를 들으려는데, 이렇게 새로운 도전에 설렘 만큼이나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 이 문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9월 8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브루크너 환상곡 쥐장조, 블랑의 녹턴 1번, 베를리오스 환상교향곡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백과, 이번 주엔 지휘자 브루노 발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절친했던 한 위대한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화목한 퀴즈 바로 이어갈 거고요.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9월의 주제는 음악가들의 끝 세로줄입니다. 음악가들의 마지막 연주, 마지막 녹음, 마지막 작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의 팬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 백로절기를 지나면서 아침 공기가 점점 더 선선하거나 서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7.9도로 제법 선선합니다. 이 기온은 7월 이후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이 필요한 날씨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언급하던 일이 까마득해진 느낌인데요. 특보란도 한낮 더위나 후텁지근한 밤 공기를 경고하는 일이 없이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다만 아직도 평년 이맘때보다는 낮 기온이 2도에서 5도 정도는 높긴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낮에도 대부분 30도 안팎의 낮 기온 예상이 됩니다. 서울, 광주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 대전, 대구, 부산이 29도, 세종, 제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강릉은 낮 최고 기온이 오늘 24도에 그치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가끔 5에서 40mm의 비 예보가 있는 동해안은 이렇게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은 동해안과 산지는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에 자외선 지수는 동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로 올라서 이제는 강한 가을 볕을 차단하는데도 꼼꼼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이번 한 주간에는 주 중반에 서울이 16도대로 떨어지는 등 아침 기온도 대부분 많이 내려앉겠고요. 낮 기온도 점점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9도입니다. 출발 FM과 함께 날씨 정보입니다.